0: 자, 이렇게 계단을 쭉 걸어서 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나타나는 바로 이 미술관.
1: 웅장하게.
0: 예, 굉장히 웅장하고 사실 외관 자체는 뭔가 또 역시 한국의 전통 느낌이 네. 나게 지어졌어요. 기와도 재밌고요.
1: 맞아요.
0: 굉장히 한국식이라고 네. 느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어디 서양의 어디 박물관?
1: 그러니까요.
0: 그런 느낌이고요. 붉은색의 어떤 폭포가 네. 강렬하네요.
1: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데 네. 이 파스텔화의 마법사라 불리는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네. 작가가 직접 와서 벽에 그린 작품인데 네. 또 아쉬운 건 전시가 끝나면 바로 철거됩니다.
0: 그러니까요. 파스텔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로 요즘 뭐 현대 미술계에서 이 니콜라스 파티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0: 이번 전시의 어떤 주제도 더스트, 네. 먼지라고 하던데 이 작품도 먼지처럼 사라지는 건가요?
1: 전시가 끝나면 그렇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파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공기 중에 십사히 날아가서 네. 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또 전시하고도 어떻게 보면 주제가 딱 맞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도 전시 주제에 맞게 끝나면 사라지는 네. 작품이랑도 역할이 딱이었던 거죠.

0: 니콜라스 파티, 더스트. 아니 근데 이름도 재밌지 않아요?
1: 네.
0: 니콜라스 파티가 그 진짜 파티예요.
1: 어, 그렇구나.
0: 네.
1: 맞아요.
0: 여기에는 초상화 다섯 점이 쭉 이렇게 연작으로 걸려 있습니다.
1: 오, 네.
0: 근데 사실은 약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고
1: 되게 중성적이에요.
0: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인인가 싶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이런 머리 모양을 봤을 때는 뭔가 중세시대 때의
1: 그죠.
0: 기사의 초상화를 그린 네. 것 같기도 하고요.

0: 운동자의 초점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네. 허공을 바라보는 건지 그러게요. 약간 멍합니다.
1: 보통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은 뭐 자화상도일 수도 있고 작가의 마음이나 자신의 신념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네. 이 니콜라스 파티는 특정 인물이라고 언급을 안 해요. 아. 누구든 될 수 있고 우리 상상 따라 보면 되는 거죠.
0: 그러고 보니까 약간 우철 씨 얼굴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1: 비슷한가요?
0: 그리고 눈이 좀 땡그란 게 또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눈이 큰 건 비슷하네요.
0: 그쵸. 네.
1: 딱 봤을 때 네. 이 눈동자가 확실히 작가가 와, 그림을 잘 그린다.
0: 야, 정말 사람의 눈동자인 그죠? 것처럼 와, 그 반짝이는 것 같은 네. 그 느낌. 왜 눈동자가 진짜로 그리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1: 저도 딱 초상화 볼 때 바로 눈동자부터 보거든요.
0: 그러니까요. 큰 네. 동굴 같은 벽화가 있네요. 동굴 벽화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
1: 작가가 고미술풍하고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네.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과 고미술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홍암과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 미술품 리스트를 쭉 보고서 네. 작가 본인이 다 본 다음에 자기 작품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택해서 함께 전시했어요. 야,
0: 이 태호라는 게 그 태 아시죠? 아이 낳았을 때 이제 딸려오는 그런 태들을 보관하는 함이 이 태호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근데 이 동굴, 태호.
1: 그러니까.
0: 이게 굉장히 묘하게.
1: 아, 저도요.
0: 약간 동굴도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런 깊고 안식처 이런 네, 느낌이 있고
1: 그렇죠.
0: 사실 이 작품은 이제 호암이 갖고 있는 작품은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네. 작품이라고 하는데 태호라는 동양적인 어떤 오브제와 동굴 벽화 이게 참 멋진 콜라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번에 니콜라스 파티가 다섯 점의 벽화를 그렸다고 하죠.
1: 맞아요.
0: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이 동굴이죠.
1: 동굴이죠. 뒤에 있는데 야, 근데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기도 한데 사실 작가님이 보니까 전에 이 그래피티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0: 아, 빠른 속도로 그렸고 근데 빠르게 또 없어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맞아요. 아쉽긴 합니다.
1: 또 파스텔화가 가루가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이 작가가 이 전시

0: 화창한 나무 네. 숲이네요.
1: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해야 되는 게 네. 저희가 이동할 때마다 지금 벽색이 변하고 있어요. 네. 이 벽색마저 니콜라스 파티가 직접 작품에 어울리게 선정했다고 해요.
0: 그렇군요.
1: 국가가 사실 구상 회화의 전통 장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풍경, 정물, 초상화에 천착했던 네. 그 과거 화가들의 작품을 공부하고 보면서 영감 받아서 샘플링을 하는데 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탄생을 시키잖아요. 꼭 출처를 밝히고 재탄생 시키는데 이 작품은 스위스 화가 에메네거의 숲속 풍경에서 차용했다고 해요.
0: 네. 특이하게 잠자리인가요? 나비인가요?
1: 나비 같아요.
0: 머리에 나비, 이제 잠자리가 또 날아다니고 버섯을 품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 버섯이 보통 이제 나무 밑둥이나 이런 데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묘하게 어울리게 배치를 한 것은 아닌가.
1: 또 보면은 저 나비와 버섯도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0: 그렇군요.
1: 약간 의미가 있어요.
0: 어떤?
1: 나비는 애벌레에서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아름답게 네. 어떤 재탄생,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버섯이 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거든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0: 강인한 생명력의 표현이군요. 네. 나무 기둥 벽화만 있었으면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시그니처인 어떤 초상화를 앞에 딱 같이 놓음으로써 그 이 작품 전체가 주는 아우라가 네. 어마어마하네요.
1: 맞아요.
0: 자, 이쪽에는 초상화 두 점이 걸려있는데 네. 독특해요. 네. 분명히 지금 앞에 있는 건 고려 청자이거든요. 그 뒤로 어떤 여기서는 분명히 여인처럼 보이는데 네.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1: 아 근데 진짜 특이하다. 네. 우리의 또 고미술과 연관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서 아까 작가가 벽화도 그렸잖아요.
0: 네.
1: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작 8점을 또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작품도 신작에 속하고 또한 또 우리나라의 고미술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이죠.
0: 네. 이 상감청자의 그 색깔과 어떤 곡선 이런 것들을 또 네. 이 초상화와 잘 어울리게 배치해서 몸통인 것 같이 네. 보이게끔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연꽃을 보고 그린 연꽃 뒤로는
1: 또 강렬한
0: 푸른색의 네. 초상화.
1: 피카소의 파스텔화를 보고 영감받아서 네. 파스텔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작가님께 실례일 수도 있지만 약간 저는 피카소의 그런 청색시대 작품이 생각이 나고 하네요.
0: 그럴 수도 있겠군요.
1: 네. 예. 네, 네. 우리가 이 문을 넘어가기 전에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0: 어떤 건가요?
1: 이 벽과 벽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방금 보고 온 붉은 나무 기둥 작품과 저 문 끝으로 보이는 이 십장생도 십곡병 작품의 그 연관성이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 관계성을 알고 보시면 훨씬 흥미롭습니다.
0: 아니 정말 이 십장생도에서 나무 기둥이 네. 붉은색이네요.
1: 그쵸.
0: 십장생도 십곡병 네. 십장생 하면 이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열 가지 십장생.
1: 작가가 리움미술관 고미술 소장품 중에서도요 제일 먼저 골랐던 게 이 십장생도 십곡병이었대요.
0: 네.
1: 이번 전시 주제가 소멸, 먼지잖아요.
0: 네.
1: 또 완전히 반대 개념이거든요.
0: 그러네요. 이건 약간 영원 불멸을 의미하는 네. 그런 소재들인데
1: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 그림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올까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 앞으로 볼 네. 것들 중에서
1: 저는 이제 사슴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사슴이요? 학도 좀 좋은 소재가
1: 있겠네요. 학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0: 우리가 십장생 하면 열 가지가 해, 구름, 산, 바위, 물,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불로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 가지인데 서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불로장생을 꿈꾸는 동양의 어떤 사상이 재미있고 네. 흥미로웠을 수도 있겠군요.
1: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0: 이렇게 자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1: 네.
0: 풍경화가 네 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뭐 벚꽃도 좀 피어 있는 것 같고 봄인 것 같죠?
1: 봄?
0: 네.
1: 이쪽은 겨울?
0: 겨울. 눈이 싹 쌓인 네. 설산의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단풍이 곱게 묻은 가을?
1: 가을.
0: 녹음이 짙은 여름.
1: 네.
0: 봄, 겨울, 가을, 여름 순으로

0: 같이 했군요. 네. 아까 사슴 말했는데 여기 사슴 나오네요.
1: 그래,
0: 네, 십장생도에서 네. 말했던 그 사슴 역시 사슴이 있는 초상을
1: 그러니까요. 아, 확실히 저기서 영감받아 나와가지고 사슴이 나오는구나.
0: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사슴 하면 뭐 떠올라요?
1: 저요? 루돌프?
0: 그렇죠. 네. 지금 배경이 초록색이고 머리는 빨간색.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는데요.
1: 진짜?
0: 제 생각이에요. 작가도 근데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0: 서양인에게는 크리스마스, 루돌프가 네. 또 사슴이니까. 자, 이제 2층 전시실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네. 와, 가까이서 야. 다가가면서 폭포를 보니까 뭔가 이 대자연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도 드네요. 약간 이 폭포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하트, 심장 같기도
1: 그런
0: 하고
1: 그런 느낌도 있네요.
0: 내장기관 같기도 하고
1: 진짜 색깔 예. 때문에
0: 아 근데 이게 전시가 끝나면 없어져 버린다니까 네. 너무 속상합니다.
1: 맞아요. 근데 또 먼지 약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네. 작가의 마음이니까
0: 네. 와, 2층에 딱 올라오니까 네. 이 창밖으로 보이는 이 풍경이 또 장관입니다.
1: 그러니까.
0: 예.
1: 그리고 저 앞이 벚꽃이래요.
0: 그러니까요.
1: 봄에 오면
0: 지금은 약간 푸르르지만 네. 봄에 오면 저기가 다 벚꽃이 피는 거잖아요.
1: 진짜 예쁘겠다.
0: 오, 핑크색 산. 봄에 또 와야겠어요.
1: 맞아요.
0: 네. 자, 1층과 2층 전시실 거울처럼 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와, 아까 우리는 밑에서 동굴과 태호를 보았잖아요.
1: 네.
0: 여기는 뭔가 저 멀리 산이 그려져 있고 와.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용두보당까지 정말 너무 묘한 느낌이
1: 그러니까,
0: 드네요.
1: 또 어떤 설화 속에 등장하는 네. 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동양의 수묵화라는 네.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니콜라스 파티 작가가 그런 작품들을 보고 수묵화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1: 네.
0: 파스텔화를 그린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1: 이 풍경은 실제 존재하는 풍경은 아니고요.
0: 네.
1: 작가가 상상하면서 그린 풍경인데 제가 감탄했던 게 뭐냐면 같은 색인데 농도와 명암 조절만으로
0: 네.
1: 시간, 깊이, 원근까지 표현한 게 아, 이분 약간 기본기 자체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0: 그냥 현대미술계에 아주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라 정말로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또 이 산이 중첩된 이미지를 말씀하신 대로 명암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약간 해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인지 그 태양의 빛이 싹 올라오게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용두보당은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예요. 이게 고려시대의 유물인데요.
1: 네.
0: 옛날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절 같은 데에 당, 깃발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매달아두는 그 당간 지주를 약간 작게 만들어 놓은 용두당간입니다. 여기 위에 뭔가 여기서도 어떤 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고
1: 진짜.
0: 크지는 않지만
1: 네.
0: 그리고 이게 이 산의 풍경 앞에 딱 있으니까 왜 산세를 지키고 있는 용의 영험함 이런 게 좀
1: 네.
0: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이래서 예술은 어떤 경계도 허물지만
1: 그러니까.
0: 시 공간을 허물어 버린다는 게 고려시대의 유물이고 국보급 유물인데
1: 네.
0: 그 뒤로는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어떤 현대 작가의 풍경과 네. 이렇게까지 멋있게 잘 어울릴
1: 그러니까.
0: 수 있다니 이게 우리에게 예술이 주는 어떤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진짜? 맞아요. 보면은 딱 느꼈던 게 용두보당의 이 색감을 얻어서 뒤에 산도
0: 네.
1: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0: 그러네요.
1: 네, 색깔까지.
0: 지금 올해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청룡의 해 아닌가요? 그쵸?
1: 딱이네.
0: 와, 지금 용두보당을 보고
1: 네.
0: 이제 다음 전시실로 왔는데 여기에도 청동으로 만든 울룡문 운판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위쪽

0: 이쪽에는 네. 용의 머리가 딱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 17세기 유물.
1: 네.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된다는 게 네. 현대미술과 고미술이 너무 저는 전시 자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네요.
0: 네. 한국의 고미술 보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 작업을 네. 했잖아요. 네. 왜 니콜라스 파티가 인기도 많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인즉슨 바로 뒤에는 공룡 연작이 있습니다.
1: 재밌죠?
0: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자, 이쪽에는 공룡 연작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같은 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의 어떤 용은 수호신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공룡, 우리가 만화로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쵸? 아기 공룡 둘리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귀엽게, 예. 이건 브라키오사우루스 같고요. 와, 다들 이렇게 목이 긴.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공룡은 진짜 거대하잖아요.
1: 그쵸?
0: 자이언트, 헤비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너무 귀엽게.
1: 액자 너무 아담해가지고.

0: 그 큰 공룡을 이렇게 작게 그린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1: 사실 또 공룡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지만 사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바보 같은 이미지도 있고 또 멸종하면서 또 사라진 존재? 네. 이런 이미지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요리 보고 줄이 맞죠. 노래가 떠오릅니다.
1: 그러니까. 예.
0: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독특하게 네. 아기가 걸려있어요.
1: 처음 봤어요, 아기는 또.
0: 아기의 초상인데요. 네. 정말 목도 가누지 못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모습입니다.
1: 네. 아까부터 봤지만 초상화 속 인물이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딸은 딱 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역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0: 딸의 초상이군요. 네. 예.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1: 포근해 보여요.
0: 네. 이번에는 니콜라스 파티가 그린 벽화 중에 그 마지막이라는 네. 다섯 번째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부엉이 그리고 네. 구름
1: 여인이 있는데 부엉이가 있는 초상인데 네. 저 작품 속 모델은 실제로 독일 배우를 모델로 사용했대요.
0: 실존 인물이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저 부엉이의 이미지는 네. 과거 또 초현실주의 거장이라 불렸던 르네 마그리트 작품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사실 부엉이가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니까 서양에서는 죽음 혹은 예지의 이미지로 사용됐대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부엉이가 어떤 돈복을 불러오는 상징이라 그래서 왜 집에다가 부엉이 그림이나 아니면 부엉이 어떤 기물 같은 거 놓아두신 분들 계시고
1: 네. 네. 아, 이렇게 또 이미지가 다르니까 또 서양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또 차이가 있겠네요.
0: 그러네요. 근데 이 구름이라고 했지만 그냥 뭉게구름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폭발, 화산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화학 무기로 인해서 네. 폭발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구름의 이미지예요.
1: 지금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하고도 어울려요.
0: 그러니까요. 이 여성의 표정이나 네.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얼굴 자체도 조금 섬뜩하잖아요. 구름과 또 묘하게 어울립니다. 부엉이가 있는 초상과 구름 벽화 뒤로는 네. 또 두 개의 초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쪽은 인간의 초상과 개가 같이 있고요. 오른쪽은 사람의 얼굴과 박쥐가 함께 있는 네. 작품이에요.
1: 이 두 작품도 한국 고미술 회화에서 영감받아서 네. 새롭게 그린 작품이에요.
0: 아, 그렇군요. 강아지의 꼬리라고 하기에는 네. 이 여인이겠죠? 머리카락과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말꼬리 같기도 하고.
1: 또 약간 작가 유머다. 그죠? 머리카락처럼 이어지는 게.
0: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박쥐 초상을 보면 여기는 좀 남성의 얼굴인 것처럼 선이 굉장히 굵고요. 지금 이 개와 박쥐의 초상은 아주 강렬하고 그러니까. 조금 무섭다는 느낌도 들어요.
1: 이 작품 특히나 그러네요.
0: 네.
1: 네, 또 개와 박쥐를 봤잖아요. 네. 이것도 한국 고미술의 영감 받았단 말이에요. 1층에서는 아까 전에 십장생도 네. 영향 받았.

0: 하는데 이번에도 뒤에 보이는 네. 작품 유심히 봐야 됩니다.
1: 저 뒤에 있는 저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0: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 어떤 작품인지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0: 가보시죠.
1: 이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 네. 김홍도의 군선도
0: 맞습니다.
1: 입니다. 와.
0: 그래서 작품 배치 자체가 네. 1층과 2층이 굉장히 비슷한 구도로 돼 있어서
1: 그러니까요. 1776년 단원 김홍도의 작품 군선도인데 속세를 떠난 도교의 신선들이 고통이나 질병 없이 불로장생을 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네. 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박쥐도 보이고요. 네. 또 여기 보니까 개, 또 당나귀도 보이고요.
2: 복숭아.
1: 복숭아도 또
2: 복숭아도
1: 도교에서
2: 있고.
1: 굉장히 중요한 네. 소재이죠.
2: 연꽃도 진짜.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작품들이 다 여기 있네요 안에
1: 그러네요 니콜라스 파티 작가에게는 이 김홍도의 군선도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나 봐요
0: 맞아요 네. 작가가 새롭게 그린 작품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이 여덟 작품 전부가 이 군선도와 1층에서 봤던 십장생도에서 다 나온 거죠
1: 그렇군요 과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작품 그 다음에 여기는 복숭아와 사람의 얼굴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작품이 네.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학과 복숭아는 어떤 십장생에 나오는 열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작가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0: 너무 궁금해요
1: 예, 우리가 직접 만나보면 좋을 텐데 이미 한국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3: Tell me more about your mural, you know?
4: Yes, exactly. I mean, as you pointed out, the all those murals have only a kind of a short existence. Like, maybe the existence of we were talking about the little, the what's the bug that does the sounds everywhere, Sicarus, yeah, I think they have the same lifespan than the mural. I think it's 3-4 months, yeah, they come, they're having a big party and then they just die. So it's maybe that, this 4 months for them, it's a lifetime. So it's about all different perspective, I guess, of time. But yeah, like I do really love the idea that to create arts or objects that are disappearing. It's kind of important for me because of course, when you're an artist, you go to museums and you have a fascination for this obsession for human cultures to preserve, you know, those objects from the past. So I think when you're an artist, you also have been told like, oh, you need to use this because it needs to stay forever. And then it's start to be a little bit like haunting because you're like, oh, I don't. Maybe what I did like last year is terrible, so maybe I wanted to destroy it. But also, I think it goes, of course, like this idea of ephemeral goes very well with a lot of the different subjects that I've been exploring. Traditional collection, the dinosaurs here, there's the little picture of the baby. So there's a lot of those themes that I think the fact that the wall is ephemeral and is made out of dust bring. All that together in a very kind of direct way because suddenly you, because it's interesting enough, it's one of the things that people always come up with like, oh, that's gonna disappear, and people are kind of always kind of shocked by it.
1: 오늘 전시를 쭉 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다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고미술과 또 현존하는 가장 지금 이 시기에 핫하다는 니콜라스 파티의 네. 작품들을 함께 만날 수 있으니까 뭔가 심오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또 아주 낯선 것 같으면서도 좀 익숙한 오묘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1: 자연이 주는 선물도 좀 느껴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이 주는 우리에게 소중한 그 시간 이걸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미술관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아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해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정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요.
2: 헐 우천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3: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4: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 무용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제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 엔제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00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0: 오.
2: 작년에는 세계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 엔제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0: 예.
1: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3: 네, 네, 쌍둥이에요.
1: 아, 쌍둥이에요.
0: 아, 쌍둥이구나.
1: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4: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2: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하.
1: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0: 맞아요.
1: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3: 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2: 저는 처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0: 볼이 얼얼할 정도로?
1: 아,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0: 오,
1: 귀엽다.
0: 저렇게.
1: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0: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2: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처녀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0: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1: 아, 귀여워라.
0: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5: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처녀를 없는 장면인데요.
1: 없는 장면이.
5: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0: 예.
5: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 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1: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예.
1: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1: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0: 야, 기대된다. 있을

0: 것 같은데.
1: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0: 네.
1: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옆돌기?
0: 간단하게 옆돌기 정도만.
1: 네.
0: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2: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0: 야 기가 막히네.
2: 예. 박자도 딱딱 맞아요.
0: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2: 아, 잘했어요.
0: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2: 진짜 가볍고.
0: 가볍고.
2: 네. 예.
0: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오두모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창단되었고 전통 정말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2: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2: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 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2: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0: 네.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
2: 팔, 다리 다 아픈
1: 이렇게 서로
2: 거예요.
1: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2: 진짜.
1: 그래야지.
2: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찐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2: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3: 악보.
2: 어떤가요?
3: 아, 모든 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2: 몸이 그
1: 거예요.
2: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1: 그렇죠.
2: 보면.
1: 예, 그 혼연일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4: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무등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구나. 예.
2: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면 이렇게 무등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4: 네.
2: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4: 힘이 세진 것 같아요.
2: 오,
4: 같습니다.
2: 네.
4: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다 옮겨야 되니까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팔
2: 맞네.
4: 근육이 좀 붙은 것
1: 근육
4: 같아요.
1: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하고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2: 오.
1: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5: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올해 신입생들이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대로 무등북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1: 큰일 났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등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1: 그럼요.
5: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무등북실로 와서 무등북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무등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1: 저 준이 형, 여기
5: 네.
1: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5: 밝게.
1: 좀 역동적으로.
5: 네.
1: 아,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5: 네.
1: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올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둠북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희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0: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야,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2: 그러게요.
0: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0: 중국어로
2: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0: 네, 이렇게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2: 그러니까요.
0: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5: 네.
0: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5: 저요.
0: 왜? 예.
5: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2: 아, 남자친구요?
5: 네.
2: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5: 4학년이요.
0: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서
0: 예.
2: 그래서.
0: 그래서. 네. 예.
5: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0: 아.
5: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0: 바로 옆에 있잖아요. 3학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나이 차 연하는 싫어요? 연하 싫대.
2: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0: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2: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5: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2: 네.
5: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2: 아, 이리 오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0: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2: 기운.
0: 나는 100번을 갔겠다.
2: 홍보 열심히 하세요.
0: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그래, 꼭
2: 열심히
0: 가요.
2: 공부도 해야 돼요.
0: 예, 예, 예.
2: 아유, 귀여워요.
0: 예, 예. 아이고, 진짜.
2: 아니, 우리 조우정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6: 자야.
2: 네.
0: 왜?
6: 조우정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0: 예.
6: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0: 떡볶이.
6: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2: 맞아요.
0: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6: 네.
0: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6: 네.
0: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해?
6: 엄마, 고춧가루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0: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올리고당으로.
6: 네.
0: 그래, 그래. 아유.
2: 잘 전달하세요.
6: 네.
2: 오.
0: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7: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2: 유창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0: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2: 맞아.
0: 계속 커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
2: 무대에서는 진짜 멋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했습니다.

만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창작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뭔가 장황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짧은 부분을 아주 재밌게 현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장기를 했고요.
1: 오, 기대가 되네요.
2: 네, 기대가 되네요.
0: 그래서 제목은 장기 부부 콩 발견할지입니다.

0: 콩, 콩콩, 콩콩, 콩콩, 이콩, 이콩, 저콩, 저콩, 저콩, 저콩, 이콩, 이콩, 구르르르르르르르르 내 욕망의 콩, 콩, 콩콩콩 콩이로다, 콩콩콩 콩이로다, 둥글둥글 콩이야, 콩콩콩 콩이로다, 콩콩콩 콩이로다, 둥글둥글 콩이야. 장수한다 검은콩, 콩 굴러와 밥콩, 사랑 앞에 붉은콩, 너랑 나랑 알콩달콩, 야망을 버리며 콩나물콩, 강남콩 완두콩 북콩을 콩, 그래 콩. 콩콩콩이로다 쓱, 콩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쌉싹 비벼콩 감쑥 들어 입으로 살살 비벼 먹으리라. 손 쌉싹 비벼콩 감쑥 들어 입으로 살살 비벼 먹으리라.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아직 먹지 마오.
1: 예.
0: 그 콩 과히 동그란 게 좀 수상하오.
1: 무기만 언디?
0: 보소임자. 콩이 반질거리지 않소. 입으로 훌훌 불고 손으로 싹싹 닦아낸 것이 틀림없소.
1: 아니, 그럼 더 좋지.
0: 누군가 우릴 해하려고 만든 괘씸한 자취니 내 말 믿고 그 콩 보디 먹지 마오. 먹지 마오.
1: 아이고, 걱정 많은 여자랑 결혼하니 콩 한 알도 허락을 받아야 먹는구나.

0: 마오. 아 설령 내 이 콩 하나로 죽기라도 하겠어. 보소, 내 죽나 안 죽나 먹고 나서 상의하시오.
1: 잠깐! 내 어제 꿈자리가 무척 불길하니 이 말이라도 듣고 잘 처사시오. 예계!

허게도 죽더니라. 머리는 댕겅 잘려 죽고 물에 붕덩 빠져 죽고 장막에 털썩 맞아 죽고 별 하나 또 떨어

0: 머리 꿈을 흉목만 꼬소이다.
1: 와,
2: 이 연기가 뭔가
1: 그렇죠. 좀 더 몰입이 되죠.
2: 그런 네. 등글맞음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면.
3: 제가 눈썹을 또 잘 써가지고.
2: 그러니까.
3: 이거
4: 전자 사운드가 막 나오면서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또 중간서부터는 또 전통 판소리의 느낌이 확 물씬 나면서 아, 이 양쪽에 그 장점을 아주 잘 잡았구나.
5: 구성도 그렇고 소리도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참신하게 잘 봤습니다.
6: 해석을 가장 많이 했고 넘어서 창작까지 한 팀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데 있어서 걱정도 좀 되고요.
2: 이제 나니씨 거 봐야죠.
1: 네, 이제 마지막 제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 심청이 따라간다 대목부터 이제 물 빠지는 데까지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재해석을 해봤는데 제목이 청청, 두 명의 심청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좀 심청이의 마음을 들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7: 2차 미션이 고전의 재해석. 고전을 재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잘해야 본전이다.
8: 언니,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이게 몽금 도전인데 그 심청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7: 전통 소리 하면서 인물들을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심청이를 이번에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8: 제가 작년에 그 심청가의 어떤 대목으로 전자음악이라는 게 작업한 게 있어요. 심청아 물에 들어라!
9: 남자
8: 물에 들어라! 네 명과 정해져 있는 사설과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해봤다.
10: 심청이가 엄청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7: 심청이가 팔려갈 때 나이가 15세, 16세 정도 그냥 순순히 희생한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11: 이진사 때
8: 매력 포인트
7: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입체창 그 형식의 틀을 좀 깨고 두 여성 소리꾼이 함께 보여줄 수 있는
8: 심청이
7: 둘 다 심청이이기도 네. 하고요 둘 다 도창이이기도 하고요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후배만 믿고
8: 선배님만 따라가겠습니다.
7: 가는 거야.

애수로 팔려가게 되었는디. 너희들은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차릴 거라.

허니 예당곳 임당수라 광풍이 대장허여 어룡이 싸우난 듯 병력이 날이 난 듯 태양마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불경을 쳐 안개 뒤에 서고

떨어져 천지 종마언니 까칭이 떠들어와 해점 머리 당당 물결렁 주물렁 도사공경자 이하 방황금 급하여 도치고 담놓고 도사지게를 재린다 후걸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우리 동무 24명 상고로 위협하여 경세 오경연어 표백서남을 다니더니 임당수 용왕님께 인재수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충룡이며 북해신 옹강이며 강한지장과 전태인 지군이 하강 모여 주옵시고

0: 와. 오.
1: 확실히 스튜디오가 좋네요. 그 두 분이서 이런 그 댕기머리로
0: 저거를 제가 동대문 저 광장시장 가가지고 천을 다 떼가지고 다 이제 따가지고 댕기 붙이고 소품 제가 다 만들고 저도도 네. 예, 저게 또 좀 중요한 소품이 될 것 같아가지고
2: 판소리와 현대 미술을 뭔가 섞으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 두 명이 심청이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한 명이 심청이었다가 한 명은 심청이의 친구처럼 보일 때가 있었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 연기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4: 재해석이라 함은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0: 전통을 재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1: 저희는 세 명이잖아요. 뭐 가족들부터 해서 SNS부터 해서
4: 힘이 닿는 데까지 여기저기 잘 알려보겠습니다.
1: 나랑 크로스를 해.
5: 말에 펼치려고.

0: 아니 저한테는 준비 하나도 못 하셨다 했으면서 너무 잘해 오셨는데요.
1: 이왕이면 1등 해야죠.
2: 최선의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3: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은요, 세 명의 젊은 소리꾼이 원조 한류라 불리우는 K뮤지컬 창극으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동안에 두 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오늘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졌던 1차 미션에서는요, 김나니 씨가 1위를 차지했죠.
4: 언제?
5: 전주의 딸 김나니
6: 축하합니다.
3: 그리고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미션으로 펼쳐진 2차 대결에서는 너튜브 조회수와 좋아요로 대중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0: 1845점으로 박현영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1차, 2차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으로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과연 세 명의 소리꾼은 어떤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 멋진 무대, 여러분의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 3차 때는 요즘 시대의 소리꾼의 모습, 그런 매력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춤을 준비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좀 받아들이고 또 이걸 잘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또 흘려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굿이 어떻게 보면 좀 삶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0: 이런 현대적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1: 근심도 훨씬 좋아요.
2: 유연하진 않고요.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3: 자유롭게 무대 위에서 즐기면서 노래하고 한판 노는 소리꾼 김나니와 김은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멋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3: 아니 감당할 수 있는 말 하라고.
4: 왕왕
3: 왕왕

불러모아 우직근 부수고 와장창 흩어내어 시원하게 한번

옹중쌀, 직성쌀, 거리쌀, 천하쌀, 용룡, 용왕쌀, 백호쌀, 안경쌀, 수연쌀, 삼살, 잡쌀, 몽몽 몽중쌀, 직성쌀, 거리쌀, 천왕쌀, 용룡, 용왕쌀, 백호쌀, 안경쌀, 수연쌀, 삼살, 잡쌀.

0: 애고서
1: 불고서
0: 애고서
1: 불고서
0: 애고서 애고서 놀아나 보자.

0: 무대를 보고 있노라니 어깨춤이 절로 나고요. 같이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 네, 김나니 팀의 빛나고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 무대는요. 세 팀의 무대를 모두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두 팀에게 스티커를 붙이면 전문 심사위원분들의 스티커는 하나를 10점씩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의 스티커 하나를 1점씩 환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김나니 팀의 무대 우리 전문 심사평가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 분씩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잘들 노시네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반응들도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음악이 그만큼 보편화됐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너무 흥겹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K-소리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2: 전주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비빔밥이었잖아요. 한국의 민족은 무엇이든 다 비비거든요. 예, 팝과 펑크와 블루스와 판소리를 다 비벼가지고 아주 좋은 특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중간쯤부터는 진짜로 에라이 모르겠다 재밌게 놀자 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봐주셨을지
3: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도 만족하시죠?
4: 그럼!
5: 트렌드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던 차에 EDM과의 콜라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6: 클럽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뭐 노래 그런 거 춤도 못 추는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멘.
7: 효과음 같은 거 좀 넣어주면 사전에서는 맨 뒤를 보는 거야.
5: 저희 중탄영에서는 세 명의 스님이 합동해가지고 약간 건달 느낌도 약간 내면서 신봉사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6: 중 세 명이서 신나게 춤추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 음악에 맞춰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5: 이 보시기들 우리 창극이 기대되지 않은가?
8: 눈이 번쩍!
9: 귀가 번쩍!
10: 울타리
5: 기대해!

0: 신봉사는 어렵게 심청을 키워 어느덧 심청 나이 15이 되었겄다.
1: 하루는 건너 마을 승상부인께서 심청이가 보고 싶다며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2: 아 그때 방구석에 홀로 나는 심학규는 온갖 상상을 펼치며 심청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1: 왜 그랬을까?
3: 그러게, 왜 그랬을까?
0: 일단 봐봐.

어찌 이리 못 오는 것이냐. 분명 이상해. 누군가 우리 청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청이를 찾아 나서야겠구만. 청아, 뭐 오느냐?

0: 승아, 조금만 기다려라. 예비가 간다.
1: 저기 신봉사 아니요?
2: 그러게 말이야.
1: 아니 저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오? 어?
2: 아니 앞도 안 보이는 양반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1: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참.

0: 조심하시오.
1: 길 허무 개천물에 한 바다 짐이 굳어져

0: 아이고, 그 날 살린 네가 누구시오?
1: 저요!
2: 예, 저희는 몽을 사해서 시주를 구하러 데려온 화주승이옵니다.
0: 그 활인지 불이라 꼭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이라더니 이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2: 아이고, 변사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뭔 문자를 그렇게 길게 쓰시오.
0: 그래, 고맙소. 고마워.
2: 아닙니다. 그 봉사님이 앞을 못 보신 탓이지요.
0: 아이고 참, 말에 거침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영업이 보이시는군요.
2: 그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저희를 영업하라 해주시니 그나는 봉사님이 더 영업하신 것 같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아주 영업한 우리에게 좋은 수가 있어.
0: 좋은 수라니. 아이고, 그 나한테 뭔 약을 팔려거든 그만들 두시오. 내가 좋은 것은 다 해봤거든. 아이 잠깐만. 아이 그런지 너희놈들 저번에 나한테 36개월짜리 가짜 약을 팔고 도망간 그 땡중놈들 아니느냐? 내가 눈은 멀었어도 이 목소리는 잘 기억하거든. 어딨냐 이놈들.
2: 아이고 봉사님, 우리는 봉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시지요. 공양미 300석 술전에다가 시주하시오. 그러면 3년, 딱 3년대로 봉사님의 어두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0: 그 말이 사실이오? 근데 그 말을 믿어도 되겠소?
2: 나무 간생보살.
0: 좋소! 공양미 300선 권선에 적어 넣으시오.
2: 아이고 봉사님,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혹여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엄연히 부처님과의 계약입니다. 만약이라도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봉사님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이 약속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0: 낙장무림! 양반이 한입 가지고 두 말 하겠는가?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게.
2: 예, 그럼 저희는 이만.
0: 그래. 아이고 잘됐다.
3: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오? 오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미쳤어. 아유.

0: 자, 이제 전문 심사위원 여러 선생님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창극하면 그 첫 번째가 판소리를 음악어법으로 하는 극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새로운 창극 안에 우리 소리가 오롯이 담겨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악기와 EDM 사운드가 이렇게 절묘하게 잘 어우러지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우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세계인이 모두가 함께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소리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소재와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음악적인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선했고 EDM과 그 중들의 그 만남이 저는 너무 귓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전반적으로 제게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그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분장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 아까 그 연불 노래 하시고 춤추셨던 거는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좀 공략해가지고 잘 만드시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아서 부자 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잘했습니다.
0: 개인적으로 내년 동국대학교 영캠프에 모시고 싶네요. 젊은 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멋진 무대 꾸며주신 박현영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유독 저희 팀 공연 때 관객분들의 웃음소리가 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4: 당연히 1등이죠.
5: 언니 다 외우셨어요?
6: 가사 계속 외우고 있잖아.
5: 저희 언니 의상도 정해야 돼요.
6: 그러니까 또 너무 시커멓으면 잘 안 보일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한번 여기 좀 가보자.
5: 에? 여기요? 대중교통을 타고 잘 다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머리통을 한 대 콩 쥐어받고 싶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대신 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 우리는 평범함은 거절한다.
5: 진짜. 이거 예쁘지?
6: 이거 괜찮아.
5: 으스스한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의상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6: 귀여운 포즈. 오, 멋있어요.
7: 잘 어울린다.
8: 속보입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별 또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 옛날 옛날 저 먼 옛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마시고 있을 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대뜸 껴들어 앉아 있었다네. 냄새나고 꾀죄죄한 모양의 아이를 보고 모두가 눈살을 찌푸렸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는 정신없이 음식을 집어먹었지. 시꺼먼 두 손으로 음식을 그득그득 우겨넣는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던지. 그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저 멀리로 자리를 피하고 주인집 마당새가 나와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글쎄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야. 장정 대여섯이 달려들어도 커다란 돌덩이 마냥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네. 모두들 그제서야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지. 이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방긋 웃고는 잔치집을 떠났다네. 그 후로 말이야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4: 머리가 댕강 깨져 죽었다고 전해지더라.
7: 부엌 부엌 부엌 신이 부엌 부엌 부엌 신이
10: 몇 시야?
4: 이른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 몰결 미리어드는

0: 신이 서 있는 긴 양 하나.
1: 곧 사람들 많이 내리니까 앉아서 볼 수 있겠지.
0: 허는 그때 밀치고 가는 저 아줌마. 저 몸이 이리 저리 흔들리고 앙다문 입술은 턱밖 깨물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애써 웃음 짓고 그러다 겨우 난 자리 하나 뒤집고 들어가 앉아놓니 옆자리 왼손에 다리를 쩍 벌리고 저기 저 맞은편에 배불룩한 임산부보다 배가 더 불룩한 저 아저씨 뻔뻔하게 자리 차지하고 소군대는 소리 나 몰라라 하고 그

0: 밀고밀 쳐지고 팔고밀 쳐지고 팔고 또 밀고밀 밀고밀 쳐지고 밀 쳐. 그렇게 김양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니 임산부보다 더 배부른 저 아저씨 갑자기 머리를 싸매고
1: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0: 그 소리에 도깨비도 웃는다 하겠구나. 이렇게 지옥철을 건너 도착한 곳 김양의 사무실. 김양이 자리에 앉자마자
2: 아이고 요즘 것들은 9시 출근이면 8시 반 전에 놔야지. 나 때는 말이야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미리
0: 정신없이 쏟아지는 잔소리에 머리가 아득해지는구나. 말끝에 말이 붙고 말끝에 또 훈계가 붙어 귀는 멍멍 정신은 몽롱 마치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르난 듯.
3: 오늘도 참자 밥벌이니까.
0: 시간은 째깍 째깍 더디게도 흐르고 어느덧 태양은 기울어 퇴근할 생각에?
2: 김양, 아까 부탁한 그 자료 내일까지 메일로 좀 보내줘. 아, 내가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들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혹시요, 참나.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굴러가면 그만이지. 오늘도 묵묵히 한 바퀴 또 한 바퀴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러다 하루 가고 해가 지고 밤이 깊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투옥 투옥 투옥 신이 못된 놈들 머리를 대가 투옥 투옥 투옥 신이

두억 신이 힘이

0: 거짓된 말 그리고 뻔뻔한 얼굴 탐욕의 눈빛 가증스러운 웃음 내려내라 웃어버려 머리 댕강 달려버려 두억신이 방망이로 두통은 그저 작은 경고 거한 짓을 하다가는 헤어내라 웃어버려 머리를 댕강 달려버려 두억신이 방망이로 일머리는 모르게 웃어버립니다. 두억신이 방망이로 혼된 분들 머리를 댕강 두억신이 대구부터
1: 두억신이 그래 누가 못된 놈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아 몇 시지?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밟히고 또 밟혀도 이리저리 굴러가면 그만이지. 이씨, 임 부장! 머리야. 이거 두억신이? 머리야.

0: 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소재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전 세계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딱 하나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바로 공포예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뭐 하나의 그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출의 치밀함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았고요. 판소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의 음악하고도 만나고

0: 흥도 있고 이런데 지금 사람들의 그 삶들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들을 판소리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옛날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좋은 가능성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집중해서 되게 잘했고
3: 하고 관객분들도 중간에 추임새도 너무 잘해주시고
2: 그리고 관객분들이 뭔가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소통하는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3: 와 끝났다.
4: 있어서 막 흔들었거든요 많이.
5: 저게 진짜 광대구나.
6: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7: 제가 느꼈던 판소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장르가 펼쳐져 가지고 오 참 재밌다.
8: 나에게 청춘은 첫사랑으로 남아 있다.
9: 하늘에 벚꽃잎을 날리고 온 세상에 향기 가득한.
10: 지나고 나서야 청춘이 좋았음을 깨닫는 거라면 아직 몰라도 괜찮겠지?
11: 헛다 속았구나 청춘이야 각박하다.
12: 엄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13: 1위!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불 마시죠
5: 칼 마시죠
6: 아니 맛은 손 마시죠 손.

0: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의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의 한음회는 크라운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다커는 편수되어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현재 전승되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가곡 편수되어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으로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맑고 꾀꼬리 같은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준 정갈한 아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아인 선배님의 노랫가락 창부 타령입니다.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은 경기 무가에서 파생한 곡으로 경기 민요의 대표곡입니다. 최저음과 최고음의 간격이 넓고 질러내는 목, 뻗는 호흡, 아래로 누겨내는 목과 식임새 등을 고루 갖춰야 잘 부를 수 있어 예로부터 공력 있는 전문 소리꾼의 특장으로도 여겨지는 노래입니다. 그럼 정아인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네요. 깊이 있는 경기민요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된 무대였습니다. 이 감동을 이어서 다음은 우리 전통 악기의 선율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년 가락풍류 중 양청도들이입니다. 성금년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가락을 다시 정리한 풍류입니다. 성금년 가락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금과 산조가야금으로 성금년

풍류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얼씨구!

바나다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야금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두 귀를 즐겁게 해준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무대인데요. 네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와상 위에 붙어 오냐 춘향아입니다. 춘향가 중 이별가는 대표적인 곡으로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앉아 훗날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서로 통곡을 하며 이별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오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논의 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 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오냐 준형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먹었고

말자. 이별금 본기드.

당헌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극락 속에서 주얼 같은 대모색경 춘향주면은 말

길을 보도는 구나.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에서 그 연원을 가질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련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악반주가 토색 짙은 탈영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그럼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무용단 친구들의 힘차고 절도 있게 맞춰지는 동작들이 눈을 사로잡는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본주알이랑 해주알이랑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본조 아리랑은 맑고 부드러운 가락과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반복 후렴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기 민요입니다. 해주 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을 주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구성진 선율로 구슬픈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 부르는 연곡으로 아리랑의 다양한 매력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 아리아리 얼쑤. 후렴구가 계속 맴도는 흥겹고 재미있는 아리랑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무대가 즐거웠다는 뜻이겠죠?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채상설장구, 채상소고도리와 연희앞마당입니다. 채상설장구는 앉은방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모놀이가 하나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채상설장구가 끝나면 채상소고놀이와 전통 연희놀이를 연이어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늘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선생님들과 라금 국악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이 우리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주시는 윤영달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301회 영재한음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봄날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바람이!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도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3: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4: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4: 술과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예,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예,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와!
4: 하고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나는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예, 진짜 너무 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5: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네. 이러한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5: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2: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네.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2: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3: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3: 아니에요. 아주 뼈
0: 훌륭한 아 여기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3: 맞다고 하자.
1: 네. 그냥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릉 탈추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0: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1: 네.
0: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1: 그러니까 카메라가
0: 보면서
1: 아니고 관객들이다.
0: 예,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1: 네.
0: 예,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1: 또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0: 네.
1: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0: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1: 네.
0: 매년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1: 네.
0: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1: 네.
0: 링컨 센터에서
1: 야.
0: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1: 야.
0: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1: 우리 한국의 강력탈춤의 멋을
0: 네.
1: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0: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1: 네.
0: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한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1: 와,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이 강렬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0: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0: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1: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0: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1: 재밌네요, 제목이.
0: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1: 야,
0: 나가보자.
1: 제목에서부터 약간 그런 공략을.
0: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 분들도.
1: 순서에 있나요, 저희?
2: 순서요?
1: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0: 아,
1: 보여주는 무대
0: 없어요, 없어요.
1: 그러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것
0: 어떻게 해야
1: 같아요.
0: 되지?
2: 여시고 잘할 수 있다.
0: 고추장
2: 여시고
0: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2: 아
0: 고추장
2: 좋다
0: 신토불이 나선다
2: 여시구나
0: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좋고
2: 에이
0: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1: 와
2: 여시구나
1: 아니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선
0: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1: 진짜 너무
0: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1: 아쉽다.
0: 하죠.
3: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1: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0: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1: 그러면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0: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예,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렬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1: 네.
0: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1: 네.
0: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1: 네.
0: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현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1: 네.
0: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1: 네.
0: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1: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0: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보다 위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1: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 소문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0: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요.
1: 대활련으로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3: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모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0: 차지 우리의 모두의 차지 모두의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3: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5: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네.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아, 이 깃털이요? 네.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좀 현대적인 무당, 네.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네.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네.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4: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네.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약간 뮬란 이런 것 좀 떠올렸습니다.
4: 오,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네. 기운이 네.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네, 나오셨거든요. 네.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네.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4: 추다...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4: 네.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지.
0: 두 분 다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
4: 네, 네,
0: 여기는
4: 네.
0: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0: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 가져.
1: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아, 네.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네.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네.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네.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네, 복 맞죠.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네. 심훈 씨가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네.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0: 여기 아니었어요?
2: 맞아, 여기였어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네.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네.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에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네.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0: 네.
3: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1: 아, 네. 감사하게도.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한다.
0: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1: 저희가 6년 됐어요.
0: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1: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0: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1: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0: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Soul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0: 근데 이 허쇠가 무슨 뜻인가요?
1: 아, 허쇠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0: 네, 죄송합니다. 네.
1: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쇠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쇠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 보통 추자차시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네네네.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차시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1: 씨도...
0: 핑계를 대고
1: 그냥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0: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네네.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1: 네.
0: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네.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저희
0: 그러니까
1: 제가
0: 와서 헛새로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1: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은 그 헛새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2: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0: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2: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1: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0: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1: 네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0: 네.
1: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1: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줄기란 삼재 판관제고 잘 천말 이룬 앞에 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두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노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0: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와, 저

0: 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 선인들은 이 장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일대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의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움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는 얘기해 지진 되셨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려고 알아서 저 이렇게 했다. 문화재 호수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저는 저기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저기 그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1: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변형을 줘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주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무릎으로 해서 밑에 통에 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사람이 무릎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가슴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만드는 일이 뭐 지루하다, 뭐 하기 싫다, 뭐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켜가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이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손으로 수백 번 만져가면서 또 깎아보면서 강도의 두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 정말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예.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다 표시가 나네. 반지 달아졌구만.
1: 이건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2: 움직이지?
1: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2: 연습 나니까.
1: 네. 많이 써가지고.
2: 그렇지. 네.
3: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근맞게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러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전부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뼈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이게 선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흰선, 검정선, 흰선, 검정선 이렇게 합혀가지고 눈을 박아서 눈금을 연결선이 되죠. 이게 완자문이라고 우리 전통 문양인데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큰 고생하는 건 얘는 글쎄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옹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자르면 절대 안 돼.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이 정도면은 오동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악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야 뭔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끝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2: 네.

0: 발바늘 돌고 돌아요 돌아요.
1: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0: 헌 우천

0: 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그때요, 여인이 한참 산을 오르다 주변을 둘러보니 빼곡한 초록빛 가운데 순백의 백도라지 꽃들이 한창이로구나. 줄기가 굵은 것을 캐어보니 너는 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디었길래, 또 너는 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먹었길래 순백의 고운 자태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이냐.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송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노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야, 오랜만에 본다, 이 버스.
1: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우리 버스를 같이 타고 가실지.
0: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네. 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1: 그러니까.
2: 아, 이 추운 대바람서부터 왜 사람을 이렇게 일찍 부른 거야? 아, 추워 죽겠는데 이 새벽서부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 이 못난 사람들. 아, 내가 등산을 참 못한다고. 나하고 등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아이, 대바람서부터 이렇게 추운데 불러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오나 그러고.
3: 예, 아우, 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오늘 뭐 같이 가는 거예요?
3: 예, 예,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 예.
1: 많이 뵙는데 반갑습니다.
3: 예, 예, 예, 예. 야, 몸이 장난 아니시다.
1: 아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
3: 선생님한테 이 추위는 추위도 아니시죠?
1: 예, 춥죠. 예, 예. 근데 아니, 옷을 좀 춥게 입었어. 이렇게.
3: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춥고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애 다섯을 낳은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3: 그 정도면 뭐, 이게 마음이 뭐,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1: 네, 힘이 넘치죠. 근데 아니, 우리 애들 같이 안 왔어요?
3: 아, 오늘요?
1: 네.
3: 잡니다. 예, 그리고 애가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데려온다는 건
1: 대단하죠, 대단하죠, 진짜.
3: 저희 대륙의 이동이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진짜. 자, 봄의 기운을 받으러.
3: 잠시만요. 선생님, 형 왔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따라 했거든요, 선생님.
1: 아, 그래요? 뭐.
0: 아, 그런데 그냥. 성대모사
3: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가시려고요.
1: 아니,
3: 어몽기 선생님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1: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3: 네. 산이 안아주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잘났어도 산에 오를 수 없다. 어몽기! 산에 오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섭니다. 그때 나는 나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0: 마음에 드세요, 대장님?
3: 그냥 가요. 그냥

0: 그냥 갑시다.
1: 아, 이 참. 예, 예. 사람 보소 출발! 화이팅!
2: 어디 가시는 거 보고
3: 가는 거
2: 먼저 가시는 거 보고
3: 제가. 예, 스스로 가시죠. 네. 아, 저는 저는 혹시나 해서.
1: 아이고.
3: 한 사람 안 타도 되나 해서.
1: 아이고. 좀 흉내는 내긴 내는 것 같은데 별로 뭐. 아, 네.
3: 제가 네? 그 아. 선생님 세대에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덕화 선생님 또 터질 때 굉장히 목소리가 젊으셨거든요.
4: 아 여러분의 덕화 또 터질에서 소개합니다. 아 승철이가 신곡 냈어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하지마 하지마 안녕이라 말하지마.
2: 비슷해요.
3: 이게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수로는 이제 송대관 선생님이 아침 하고 했더라 아 돌아온단다 태진아 그것을 모를 것이죠. 이게 이제
2: 아, 표정이
3: 예 네. 그때 당시 거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거 다 못하니까
1: 아니 내가 이덕화 선생님하고는 가끔 네. 얘기하는데 좀 그게 가장 좀 흡수하네. 딴 건 뭐 딴 거는 그냥 앞으로 하지 마.
3: 다 비슷합니다.
1: 아, 하지 마라. 이덕화
3: 하지 말라니까. 김수미 선생님 한번.
1: 네, 김수미 선생님도.
3: 아, 또 예, 예. 또. 아우 참 이렇게 잘. 어머 누가 어머, 왔어? 어머 왔어. 어머 누가 왔어? 어머 왔어.
2: 안녕하세요.
3: 이야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1: 이거 이거.
3: 한가지.
2: 네.
1: 내가 어릴 친구도 온다 그러냐 분명히 했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3: 아이고 이거
1: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왔네. 잠좀 못 자고.
2: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5: 강동구에서 왔어요.
3: 강동구에서요?
5: 네네.
1: 야 강동구에서 일찍 나오셨겠네.
5: 네,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6: 아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같이 출발해 빨리 와야지. 아우 하여간 산을 오르다가 코브라 독뱀에 물려가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코브라 독뱀에 물려가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또 꿋꿋이 그 정복해야 해.
3: 네, 지금 할 거 다 했어요.
2: 박수.
3: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친구야, 친구는 이름이 뭐야?
7: 아 강찬유리.
3: 강찬유리.
7: 예.
3: 오, 야.
1: 보니까 우리 내가 네팔에서 만났어 내가.
7: 아.
1: 네. 히말라야 원정대 써있고 말이야. 아, 세상을
7: 진짜?
1: 세상을 바꾸는 히말라야 원정대. 어 다시 이렇게.
2: 인형이 또 이렇게.
1: 네, 그렇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1: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래, 자, 이제 사님 보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좀 매치고.
3: 네네네.
1: 자, 출발!
3: 출발!
1: 봄의 향기를 맡도록.

0: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찬율이 찬율이는 산을 많이 올라가 봤어?
1: 예.
0: 몇 번? 산에 가본 적?
2: 숫자는 못 기억을 못 해요.
3: 헤아릴 수 없을 예. 정도로 많이 갔다는
2: 아이가 기억할 수 없는 숫자 이렇게.
0: 그러면 가장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을 타?
1: 그냥 게임 생각.
3: 아이답다.
4: 재미난 게임.
0: 그렇죠. 재미난 거. 좋은 생각만.
4: 재미난 게임.
0: 엔돌핀이 될 수 있는 거.
3: 네. 와.
4: 나도 이렇게 산 오를 때 이렇게
0: 네, 선생님.
4: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겹달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한다고. 그때도 이겨냈는데, 그때도 해냈는데 이건 뭐 이겨내면 못할.
0: 이겨냈던 기쁨을
4: 못하면 되겠냐.
1: 그렇게 한 발 한 발.
4: 그렇지.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영거요.
3: 야, 두 분들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4: 저희 광신리 쪽에서.
2: 아, 광신리.
3: 광신리에서 오셨어요? 야,
5: 두 분은 그럼 어떤 관계신 거예요?
4: 제 산악부 선후배예요.
2: 산악부요?
4: 아,
3: 네. 아~ 어디 산악부예요?
4: 덕성여대 산악부.
3: 덕성여대?
4: 네.
3: 아, 덕성여대는 우리 동네인데?
2: 동산 쪽에 덕성여대.

0: 북한산 쪽에.
1: 4.19탑 쪽에.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1: 아, 근데 산악부가 굉장히 다른 동아리보다 힘든, 어쩌면은.
0: 그렇지.
1: 근데 그래.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2: 저희 그 덕성여대가 북한산이 진짜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제가 본가에 산이 없어가지고 딱 북한산을 보자마자 약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1: 아니, 본가가 어디신데요?
2: 본가가 경기도 화성시인데 거기 근처에 산이 없어요.
1: 아. 네.
2: 그냥 약간 하늘에 80%가 북한산. 인 게 약간 문화 충격.
1: 와.
0: 그러면 학년이 어떻게 돼요, 지금?
3: 이제 3학년.
0: 은서 씨는?
3: 다니고 있어요.
0: 3학년?
3: 네.
0: 됐지?
3: 저도 3학년.
0: 3학년?
3: 네.
0: 대장은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2: 대장 제가 하고 있어요.
0: 3학년인데?
2: 네. 이번 학기에 신입부원 30명 들어오고.
0: 우와, 30명?
2: 네.
0: 이야, 대단하네. 역시 산자락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이야, 대단하네요.
4: 사람들이 많나? 우리 바로 타면 돼? 모르겠는데.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진이, 아유, 방금에 오신 거 수고했어요.
1: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북한산에서 이제 인수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산악구조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6: 반갑습니다. 아, 또 북한산과 연관이. 네.
0: 딱 벌써 펄스가 딱 나오잖아.
1: 네. 딱. 일단 뭐, 네. 그 뭐 팔, 막,
0: 이야. 틀리잖아.
1: 손가락 보십시오. 막, 마디 막, 클라이밍 할. 와, 클리프 하시네요, 클리프 하시네.
0: 몸의 무게야.
1: 아, 근데 저는 아까 싹 지나갈 때 딱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 거죠?
4: 그때 피지컬백 거기에서 이제.
1: 거기에 나오신?
4: 네.
1: 시즌 1 때?
4: 네.
1: 맞죠?
4: 네.
1: 와, 맞아, 맞아. 내가 어디서, 계속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파이널까지 가신. 이야.
0: 그러니까 산악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거.
1: 산악인이니까.
5: 저도 이제 똑같이 도봉 특수산악구조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대원으로, 그다음에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건이라고 합니다.
1: 국가대표!
5: 네, 이번 연도에 그리고 이제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랭킹 1위.
1: 오, 스파이더맨 아니야?
7: 발사!
1: 세계, 전 세계야.
0: 1위고 5위고. 네. 대단하지.
1: 두 분은 어몽길 선생님을 봤을 때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5: 약간 설레서 살짝 잠을.
6: 설레서 잠을 못 자는. 네.
5: 저희 아버지가 어몽길 대장님 후배.
0: 오~ 누구시지?
5: 이재은이라고.
0: 아, 등산학교?
5: 네, 그 후배.
0: 아, 그래?
5: 사진 한번 찍어서 아버지한테 한번 전송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1: 산에 올라가서?
5: 네.
1: 이야, 그리고 아버님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뿌듯하죠. 예. 이야, 사진 찍는다.
6: 무등산 딱 위에서.
0: 뭐 성대모사 한번 해봐야지.
1: 또 여사님 또 요맘때 또 성대모사
6: 또 누가 또 오셨어요?
0: 이런 분들은 모르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느끼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1: 모르죠.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만한 사람은 유해진 씨. 유해진 씨 산을 되게 좋아하시는 유해진 씨거든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조용히 아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그거 같으면 나도 하겠네. 그런 건데.
1: 아유,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숨을 들여마시면서 변희봉 선생님. 아,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요거는 하실 수 있겠죠? 아, 선생님 엄청 좋아하셔.

0: 산에서 써먹겠는데 이거?
1: 아니, 저런 정도의 묘사라면 누굴 못하겠냐고 다 아니지.
0: 아이 선생님, 아유 이거 어려운 거예요. 뭐? 신문사 씨.
2: 어?
0: 아 이거 선생님 좋아하시네 이거? 너는 왜 웃어?

0: 다르다 또.
1: 어머니, 여부숙님.
2: 네.
1: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2: 저는 무등산이 오늘 처음이라서
1: 아, 처음이세요?
2: 되게 기대되고 예. 있습니다.
3: 아, 극장 점검까지 예. 이렇게 아. 딱. 여기 한번 봐주세요, 성모님 어? 복장.
4: 있었습니까? 아.
1: 이분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고
4: 네네네.
1: 남극에 눈길을 걸어가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1: 남극에 눈길을 걸어가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꽃샘추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장님께서.
1: 아니 이제 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3: 설정한
1: 눈을 신고 설정을 신고 와가지고 지금.
4: 아니 혹시라도 개구리가 나오고 땅에서 뱀이 나오니까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1: 아 알았습니다.
4: 예.
1: 자. 산 올라가기 전에 장시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3: 네.
1: 이동을 했으니까 몸을 좀 풀어야 되겠죠?
4: 예.
1: 조금 이렇게 둘러서
4: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가요?
1: 동그랗게
4: 예.
1: 자, 그리고 수대칩
4: 아, 이것도 전문 있지 않습니까?
3: 아치에요.
4: 아, 이거 누구야? 안녕하세요.
3: 아, 산악버스 오신 거예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옷이 똑같아요.
1: 아, 세 분이 지금 아이고, 예, 반가워. 야, 우리 같은 분이
5: 인제중학생 된 14살 문준호라고 합니다.
4: 아, 문준호 언니. 아이고.
6: 저는 준호 아빠 문진우입니다.
4: 아, 예. 흉부외과 최광호라고 합니다.
1: 네, 흉부외과? 의사
4: 선생님이시죠.
1: 예, 의사님. 멤버들이 다? 저기 우리 이거 배문수 어머니하고 같이 참여하고 복장이 벌써 내공 있어 보이잖아요.
4: 네네네.
1: 자, 기본 스트레칭 가볍게 그냥. 예.
7: 오른발부터 돌리시고
1: 발목 돌리기
7: 반대로 왼발도
1: 네,
7: 선행 중에 이제 발목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4: 네네.
7: 이제 발목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1: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7: 다음에 이제 무릎 돌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1: 무릎 돌리기
7: 네. 무릎 돌리고
1: 야, 무릎을 돌리는데 허리를 돌리게 해주니까
4: 허리가 세.
7: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발부터 짧게 반대쪽도
1: 네.
7: 이제 길게 한번 자, 이제 일어나셔서
1: 자 아, 이제 몸풀기 다 끝났으니까 성대 의사로 자 한번 뭔가 이렇게
4: 성대 의사로 또 해야지
1: 해야지 딱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한번 네. 부산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4: 저
1: 정성훈 씨가 또 성대 의사로
4: 이거 미리 준비하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광주의 무등산으로 출발
3: 출발
4: 올라가시죠 마음에 안 드세요?
1: 아 근데 뭐야 제대로 좀 해봐야죠 자 모여서 같이 아이고 도전 무등산 화이팅! 가겠습니다
4: 자 올라가시죠
1: 네 가시죠
4: 자 이쪽으로 오시죠
2: 우리는 대장님 따라서
4: 아니, 저를 대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포그룹의 대장님
4: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나갑니다 네.

0: 눈금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우등산인데
1: 올라가는 길은 끊임이 없어. 평지가 없어. 어떻게 계속 계단이야.
2: 자, 돌길 조심.
3: 네. 아예야.
4: 아이코.
3: 예야.
1: 어, 괜찮아? 야, 괜찮아?
5: 넘어진다. 어디? 올라갈 수 있나?
1: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봐. 괜찮아?
6: 저녁에 무섭게.
7: 여기도 물이 좀 많은 산인가요? 습 이끼가 많은 거 보니까.
1: 어, 대나무 봐.
7: 오, 대나무 되게 많네.
6: 우와, 길 너무 예쁘다.
8: 대나무
6: 씨.

0: 대나무 숲이 쫙.
1: 대나무 되게 굵다.
2: 와, 이게 뭐야?
1: 와. 아니, 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색감이 물소리에, 대나무 바람소리에. 무등산의 뜻 혹시 알고 계세요? 무등산의 의미.
3: 아까 한자가 없을 무에 오를 때였나?
1: 그렇죠. 이게 아예 등급이 없는, 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무등산에 옛날에는 등불을 켜면 지금처럼 바람이 불어서 등불을 켤 수 없는 산. 그래서 무등산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2: 입에서 좀 쉬었다가요 하고 싶은데 입이 말이 안 나. 근데 산에 올라갈 때 어디를 보면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대장님?
0: 나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나를.
4: 대장님을.
0: 앞도 보고 위도 보고 옆도 보고.
5: 앞을 보면은 절망감에 휩싸여요.
2: 뭐 절망감이 든다.
6: 슬픈 예감 들린 적이 없네.
2: 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이네.
5: 맞네, 계단 생각보다.
2: 저것 때문에 땅 보라는 것 같은데. 아. 앞을 보면 좌절한다.
7: 그러네. 아, 앞을 보고 싶지 않다.
2: 이게 무등산이 아니라 여기 계단산 아니야, 계단산? 너네 괜찮아?
5: 저희요?
8: 네. 어. 네.
2: 야, 대단하다. 찬열이랑 친구랑 진짜 아무렇지도 않네.
0: 와. 와, 이건 강산나무 이건 나무가 아니고 신이야, 신. 신. 신입니다.
1: 엄청 높다, 진짜.
0: 신.
2: 이야.
0: 나무 신이야, 나무 신.
2: 무슨 공룡 발 같아?

0: 500년 된 나무래요.
1: 우와.
2: 이거 나무가 아니고 신이야, 신.
3: 대장님 엄청... 지금 뭐 하신 거세요?
2: 아, 지금 이 무등산에 기운을 받고 자란 이 당산나무. 그동안 500여 년의 세월을, 모든 풍파의 세월을 다 견뎌내면서 이 자리에서 자란다, 자랐다. 기가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1: 아~
2: 엄청난 이건. 그 기운을 제가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기를.
3: 저희랑 같이 이렇게 기운.
2: 예, 예.
4: 내년에도 1등 하자.
3: 오래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이 당산나무처럼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1: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아 있게 해주세요.
3: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1: 오래 앉아 있게 해주세요.
2: 그 나무 좀 기준 받았어?
0: 네.
2: 그래, 뭐라고 그랬어? 뭐 소원 빌었어?
5: 게임 많이 하게 해주세요.
2: 아,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5: 많이 하게 해주세요.
3: 게임 많이 하게
2: 많이 하게 해주세요. 어허이. 게임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네가 게임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어? 야, 그건 건강에도 안 좋은 거야.
1: 자, 그럼 준호는, 준호는 소원 뭐라고 비웠어?
6: 너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2: 야, 너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 야, 진짜 효자네, 효자.
1: 혹시 아버지가 많이 뭐라고 해?
6: 아니, 맨날 이렇게 하는데.
3: 맨날 이렇게 하래.
6: 아니, 맨날 이렇게 해요,
2: 저거. 야.
1: 효자네요.
2: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효자라고.
3: 아, 얘는 진짜 그렇게 해요. 평상시에 산에 갈 때도. 항상 엄마 아빠 먼저 챙기는 부러운 아들.
2: 자기 건강보다도 그냥 부모님을 챙기는. 자, 대화 정리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3: 네.
2: 자, 출발.
1: 출발.
2: 하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우리 뭐 정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저 이러다 죽어요. 산에 묻힙니다. 여기서 그대 출발하시죠.
2: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1: 출발.
2: 예.
1: 출발.
0: 산 속의 히어로.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익숙해지셔야 된다니까요.
4: 네.
0: 네.
4: 고생이 하자.
0: 아, 두 분 같이 하셔야죠.
1: 아, 이 정도만 해도 산이 좀 편한데 왜 오르막길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0: 그 근육이 적응이 안 돼서 그렇대요.
1: 그런가 봐. 근데 되게 신기하게 또 내리막이네요, 코스가.
0: 내리막이면 내리막이 나올 만큼 다시 올라가야 돼요.
1: 또 올라가야 된다고?
0: 네. 그러니까 우린 내리막을 싫어해요.
2: 자, 돌길 조심.
3: 네, 돌길 조심.
2: 조심하세요, 여기 돌길이라서.
0: 근데 무등산 생각보다 쉬운데?
3: 그러니까.
0: 아야야. 아이코.
3: 야야.
1: 어, 괜찮아? 야, 괜찮아?
0: 아야야. 아이코. 아야야. 아이코.
1: 그러니까. 어, 괜찮아?
0: 그였다.
1: 야, 괜찮아?
0: 괜찮아요. 오, 창피해. 얼른 빨리 가. 창피하니까 얼른 가. 그러니까 아는 척 해주시면 안 돼요.
4: 출동.
3: 출동, 출동.
0: 구급대요.
3: 업어주시네요.
0: 없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키로수 조금 됩니다.
4: 거의 다 왔죠.
3: 부끄러워서 빨리 가는구나. 원래 저렇게 넘어지면 안 아픈 법이지.
0: 없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있나요? 하네스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뭐 이렇게...
4: 업기용 하네스도 있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일반 슬링 같은 걸로도 없고 배낭으로도 없거든요.
0: 근데 갔는데 미안하다 못 업힌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4: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무조건 그냥 네. 구조대원 말 듣는 게 제일 편해요.
0: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4: 북한산에서 갑자기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낙뢰 맞았다고. 어머. 사람들이. 네. 능선이니까 이 중턱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저희가 암벽등반은 하고 올라간 다음에 환자를 이제 처치를 다 하고 네. 환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네. 또 그때 다시 이제 낙뢰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4: 네. 이제 낙뢰가 그친 다음에 환자를 이제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7: 가장 위험한데 가장 최전방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말씀을 들어보면.

0: 저희가 이제 특수 산학 구조대로 들어간 거는 이제 둘 다 같이 동기로 들어갔거든요. 만 4년이 조금 넘었어요.
1: 19년도 말에.
0: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소방관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학과도 갔었고, 그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또 동아리를, 산악부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산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국립공원으로 가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환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들고 빠르게 가다 보니까 숨이 계속 헐떡헐떡해요. 그 상황에서 환자를 마주치면 환자분들이 아픈 상태인데 저희를 걱정해 주는 거죠. 서로 이제 저희는 환자를 걱정해 주고 환자는 저희를 또 걱정해 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막 그런, 서로 이제 안 힘드시냐고 그럴 때 엄청 뿌듯함이 느껴져요.
1: 구조했던 분을 한 6개월 후에 산에서 마주쳤거든요. 저를 알아보시면서 이제 그때 저 구해주신 분 아니냐고 막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엄청 막 빨리 가고 막 오버페이스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굳이 정상이 아니어도 그냥 동네 뒷산 가듯이 그냥 천천히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면 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
2: 그 얘기는 혹시 엄대장님한테 하셨나요?
0: 엄대장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산을 갖지 말라면.
1: 너무 양이 사랑합니다.
3: 아, 저 팀이 왜 이렇게 못 오는 거야, 저기? 오세진, 감정성 대화합니다, 이사.
4: 탈했어, 언니.
5: 오세진입니다!
3: 어디 뭐 내려가고 계십니까?
4: 반성하겠습니다, 말씀.
6: 반성하겠습니다.
4: 저희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7: 뛰어봐.
4: 애기들이 막 웃어. 자. 뛰어.
7: 진짜 뛰어요?
4: 굳이?
8: 야, 진짜 이거 말수가 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사람은. 하던 짓만 해야 돼.
3: 자, 여기서 잠깐. 휴식!
4: 네.
3: 여기 가겠습니다.
4: 휴식이래요?
3: 대구남터라고. 대구남터.
4: 아! 빵 먹을래? 빵
8: 있어, 뭐야,
4: 빵!
8: 뭐야?
4: 빵 갖고 왔어요, 저.
8: 크라샹 아니에요, 크라샹?
4: 네, 드세요. 오, 이런 거 애플파이.
9: 잘 먹겠습니다.
4: 네. 대장님도 하나 드세요.
8: 그냥 이렇게 신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3: 이게 팥인가?
8: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는 이렇게 잘 왔는데 조난당하거나 다칠 때 그냥 만약에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0: 저기 국가지정번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8: 네네네.
0: 저거가 이제 좌표거든요.
8: 아~
0: 여기 현재 위치의 좌표인데 저거를 이제 불러주면 돼요.
8: 5289-8109 전화 주세요.
0: 앞에 적어도 말을 다 알아.
4: 나.
0: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심정지다 같은 경우는 바로 헬기를 띄워버리거든요.
8: 아, 심정지 왔을 때. 네.
0: 그냥 이제 다리나 이런 게 다쳤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와.
8: 사실, 그 해외에서는요, 정말 호랑이도 만나고, 막 곰도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고, 멧돼지 정도 만날 수
4: 맞아.
8: 있잖아요.
4: 멧돼지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맞아요.
8: 그럼 어떻게 해요?
0: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 출퇴근하면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8: 만나요?
0: 네.
8: 약속을 자꾸 만나요? 6시에 보자 이러면서요.
0: 저녁에 이제 네네. 너가 이제 지켜라.
8: 그러면 만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멧돼지가
0: 네 만나면 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제 네. 뒤돌아보면 자 이제 겁먹고 도망가는 거라 생각하고 따라와서 공격하거든요.
8: 아 동물들은 그런... 뒤를 보면 네. 따라오는구나.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고 이제 겁먹은 거 티내지 말고 뒤로 가면서 이런 큰 나무 뒤에나 그런 데 숨어서 이제 지나갈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거나
8: 아 네. 멧돼지를 당당하게? 멧돼지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아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너네는 만약에 동물을 만났다 어떻게 해? 동물을 만났어 곰이야?
5: 칼꽃
8: 어?
0: 칼꽃
2: 뭐라 뭐라?
0: 칼을 꺼낸다
8: 칼을 꺼낸다? 이야 역시
5: 남자다
8: 이야 대단하다
5: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8: 그지 주저앉지. 그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 네. 나 곰이야. 아시고 곰이라고 생각해봐. 빨리 칼을 꺼내야지. 오늘 안 챙겨왔어 칼을.
3: 아까 요구도 했으니까.
8: 예.
3: 예, 또 출발 준비를.
5: 네.
3: 하겠습니다.
8: 네, 출발 출발. 아.
3: 제가 앞에 갑니다. 1초 들어가겠습니다.
5: 가자. 와 이제 올라간다.
6: 아 마지막에 다 왔다고 계단폭 높아지네.
9: 하이스 5세트 하는 것 같아.
5: 되게 가파르네. 아유 힘들어.
6: 다 왔어. 저 끝에 보인다.
8: 아 미치겠네.
3: 산업버스 힘내라 해.
5: 파이팅.
3: 자 산업버스 파이팅.
5: 파이팅.
9: 아니 근데 이 등산도 행군 같아 행군. 이렇게 막 앞만 보고 하니까 아
8: 이렇게 산을 진짜로 한 달에 두 번만 타도 건강해지겠다.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1: 여기 에너지가
3: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막 힘이 넘치.
11: 네, 에너지가 넘치.
3: 산이라는 것이 네.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온화하게.
11: 맞아요. 어? 기분 더 좋아.
3: 기분 좋지. 서신하지. 아유 수고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11: 맞아요.
3: 전혀 낯설은 사람인데도 전혀 그런 것이 어색함이 없잖아. 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준 거야 이게. 좋은 에너지를 주말에 꾸준히
11: 네.
3: 산행을 간다면서.
11: 네 맞아요.
3: 몇 명이나 돼? 꾸준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11: 부원들이 제가 입부했을 때는 한두 명 있었고 근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10명 내외로 되게 열심히 하는 부원들
3: 오이고.
11: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3: 야.
11: 기대가 큽니다.
3: 어이구 그럼 어제 우리 저 순이가 저 대장 맡으면서
11: 네.
3: 어이구 그럼 리더 역할을 잘했다는 거네.
11: 아 감사합니다.
3: 네?
11: 잘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3: 예. 솔선수범. 그래요.

0: 보통 약간 등산의 매력 하면은 좀 정상에서의 경치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치도 좋긴 하지만 그 과정이 좋아서 부원들이랑 함께 막 힘들면은 아 힘들다 오늘 괜히 왔다 하면서 이제 쉬면은 아 좋다 막 하고 중간에 생기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러는 과정이 재밌는 게 등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대장 맞고 나서 첫 학기가 좀 그랬어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겨울산을 저도 처음 가는데 제가 신입부원들한테 뭐 아이젠 어떻게 끼는지 뭐 이런 것부터 알려줘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산악부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고 있어가지고
1: 야, 열심히 해가지고 줄이 빠지지 않게 잠금 카라비너도 같이 넣어. 오토블럭이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놔도 떨어지지 않아요.

0: 사실 부원들은 대장님이 충분히 너무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고, 오히려 부원들은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장이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안 좋죠. 잘하고 있어요.
1: 잘하고 있어.
0: 잘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2: 지구력이 원래 진짜 안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신입부원들이랑 막 신입부원들이 헥헥 걸어도 저는 좀 여유로운 정도?
3: 대장인데
2: 매주 사는
3: 그럼 대장인데 그럼 힘들어도 여유로운 척 해야지. 척을 해야지.
2: 맞아, 포커페이스. 어?
3: 그럼 뒤에서 뒷집 딱, 야 빨리 올라가. 왜 이렇게 느리냐. 얘들 봐라, 얘들 봐. 이거 그냥

0: 이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산행 등산이라는 것은 네. 팀을 이뤄서 산행하는 게 경우가 네. 많잖아 등산하니까 하니까 한 팀이기 때문에 전 대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행동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대장을 다 이렇게 깨뜨려 봐야 돼. 각 개개인의 네. 대원들의 그날의 상태, 심리 상태, 건강 상태. 네. 또 굉장히 또 냉철해야 돼.
1: 냉철해야
0: 돼. 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2: 아 배고파.
0: 자 종머리제가 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집니다.
3: 정상이야?
1: 여기 종머리제래요. 종머리제.
3: 종머리제.
2: 그러면 저기서 점심을 먹겠지? 내가 고프겠지?
0: 중머리제.
3: 우와 하늘 봐.
0: 617m. 아.
2: 어 멋있다.
0: 자.
1: 네 따뜻해.
3: 우와.
0: 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3: 우와.
0: 중머리제에 와서.
3: 예예. 예.
0: 중식을 먹을 거예요.
3: 와. 너네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서 먹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4: 사발면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2: 먹을 거예요.
4: 알았어.
2: 나는 젓가락 하나만.
4: 잠깐만 엄마 물 부어서 줄게.
3: 어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요?
4: 네.
5: 허, 그건 뭐예요?
4: 저는 머릿고기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5: 대박. 와.
4: 두고 왔는데.
0: 이 무거운 걸 지고 오셨어 어머니. 야 굳어내 빨리.
4: 조금 나가죠 무게가.
0: 네. 와 엄청나네.
4: 산이라서
5: 네.
4: 손이 막걸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5: 맛있어요.
3: 이거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준비. 와.
4: 맛있죠?
3: 와, 이거 무슨,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4: 지방에서 고속버스로 올려서.
3: 잔유리는 진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가 이걸 해 지방에서 가져올 정도면
2: 뭐가요?
3: 이거 먹인 뭐야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이거 아. 머릿고기 안 먹었어?
2: 이거 우리 엄마가 갖고 온 거예요?
3: 어 먹여 먹어 아. 너 몰랐지?
2: 예
3: 엄마 라면만 준비한 줄 알았어?
2: 예
3: 야 어머니가 지극정성이다
1: 근데 무서우셨을 것 같아
3: 아버님도 지금 아버님이 가져온 거 봐봐 아버님이 가져온 거 이거 준호 아버님이 가져온 거야 이게 와 준호 아버지가 이거 가져온 거 봐봐요 이야 정말 네?
5: 약간 차려놓고 먹는 편이라 민망하네요
1: 우와 그릇이
3: 아 저렇게 만들어 먹는구나
6: 아 여기 식당을 차리셨네 이게 뭐야? 보면
5: 잔치부스예요
6: 잔치부스?
5: 네네네 어묵다방! 어묵다방!
0: 오마이갓!
5: 왜 이렇게 좋아해?
0: 과메기! 와! 말도 안 돼! 오마이갓!
6: 과메기를요! 겨울에 지금 완전 철인데
2: 뭐예요 저게? 파인애플이에요?
5: 이거 단무지야.
1: 이거 파는 것 같아요.
3: 단무지 챙겨온 거 봐.
6: 맛있어. 이거 뭐예요?
5: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넣어줘야 되니까.
0: 보기는 좋은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5: 아 맛도 있죠.
3: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밥을 먹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장님이요.
0: 고산등을 할 때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딱 그 컵라면 부스러진 것밖에 없어 컵라면. 그걸 어떻게 겨우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부스러진 걸 이렇게 입에 대고.
6: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0: 그럼 막, 그, 막, 바람 불고 추운데, 텐트, 우와. 텐트 안에서. 야, 진짜.
1: 그런 건 잊혀지지 않지. 잊혀지지 않지.
0: 눈물 나지, 눈물 나.
1: 준호는 어디 가도 산에 올라가면 다 맛있어? 아니면 뭐가, 뭐, 제일 먹고 싶어? 이런 데서 먹을 때? 응?
2: 라면이요.
1: 라면. 다음서부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라면만 가져오세요.
3: 원래 라면만 갖고 왔는데.
1: 반찬 좀. 이거 이거 짜놓지 말고. 이거 짜놓지 말고.
2: 감사합니다.
0: 김머리제에서 중식 어땠습니까?
4: 맛있었어요.
0: 맛있게 드셨습니까?
4: 네.
0: 천일이.
5: 예?
0: 무등산이 몇 미터예요?
5: 1130?
0: 이야.
6: 비슷해, 비슷해.
7: 1300미터요?
0: 응.
7: 저희 지금 600미터밖에 안 왔는데?
0: 응.
7: 아, 밥을 왜 먹었어요? 한 800미터로 왔을 때 먹지. 아, 그렇지 않아도 산악 그냥... 버스에서 버스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아,
0: 딱 한 시간.
7: 한 시간에?
0: 네, 한 시간 20분.
7: 저희가 가는 곳이 1시간 20분
0: 예, 정도 끝나는 거예요.
7: 아, 그 정도는 참지 뭐 우리가.
0: 네, 그렇지.
2: 근데 어려운 코스예요.
7: 아야,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0: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7: 근데 제가 고자질하는 건 아닌데요. 저 뒷팀이요. 우리 안 밀어주고 데이트해요.
0: 아, 그래요?
7: 아, 진짜.

0: 와, 이제 올라간다.
1: 또 언덕배기구나. 아까 내리막 길까지는 좋았다.
0: 아이고야.
2: 안녕하십니까?
3: 예,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4: 거의 다 왔나요?
2: 아, 금방 갑니다.
5: 아, 감사합니다.
4: 아, 감사한데 그 말을 못 믿겠네.
1: 아니, 이놈의 올라가는 길은 끊임이 없어. 평지가 없어, 어떻게. 계속 계단이야.
5: 그래도 처음보다는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돌계단. 어.
6: 다 왔다잖아요. 이제 좀 화이팅, 화이팅.
1: 여기 산 타는 사람들은 다 라이어 같아. 다 왔어요. 금방 갑니다. 좀만 가면 돼. 아, 준아 어때?
0: 저희는 아직 씩씩합니다.
1: 뛰어가.
7: 애기들 너무 잘 간다. 애기들 점점 신이 나는 것 같아요.
4: 형 가장 힘들었던 산이 어디야?
0: 나? 귀때기.
4: 그래? 나는 네팔 촌놈 계단 올라가는 거.
0: 아이, 히말라야 네바잖아. 그 말하는 거 아니었음?
4: 아니야.
1: 네팔에 히말라야는 몇 시간 탄 산을 간 거야?
0: 8일이요.
1: 하루?
0: 8일이요.
1: 8일을 간다고?
0: 네.
1: 잠은 어떻게 자?
0: 중간중간 롯지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갔어.
1: 야, 8일을 걸었던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거다. 인간으로서 위대한 일을 한 거야. 어떻게 8일을 걷냐? 어렸을 때부터.

0: 확률이 임신 5개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이의 심장이 보통 아이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크기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0: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지내는 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말 믿고 남은 5개월 동안 이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뭐 나무의 모양이라던가 열매의 모양은 다 틀리고 사람 하나하나의 생김새는 다 다른데 너는 되게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는데 심장이 좀 못생긴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고쳐주시니까 우리는 치료를 잘 받고 우리는 이제 잘 지낼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픈 시기는 우린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늘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2: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니까 솔직히 두렵고요. 잘 모르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운동을 시키고 싶었어요. 뭐든지 뭐 이게 좀 위축되는 것도 조금 싫었고요.

0: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옷을 벗었는데 수술 자국을 먹고 징그럽다고 하는 애도 있고 학교에서 막 네 심장 수술한 것 때문에 우리 네가 못 그것 때문에 네가 못해서 우리 팀이 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번 그런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 어릴 때처럼 애들한테 막 놀림 받아가지고 혼자 속썩이고 그냥 그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 나님 같은 생각이죠 준호라. 그런 애들이 없어지는 게. 상처 안 받고 그냥 똑같은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오래 걸리겠죠. 조금씩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되게 가파르네.
1: 아, 왔어. 저 끝에 보인다.
0: 거짓말쟁이.
2: 아직 뭐가 있는데?
3: 거짓말쟁이.
0: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천유라, 저기 끝에.
4: 네, 진짜 다 왔어,
5: 진짜
4: 천유라.
5: 다 왔는데?
2: 야, 너 엄마를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떡해?
4: 진짜.
3: 산업버스 힘내라, 해.
2: 화이팅!
3: 어, 천유라 힘내라,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 뛰어.
3: 가자.
2: 여긴가? 언니 왼쪽 봐.
3: 서석대.
2: 와, 진짜.
4: 설마 저길 가는 건 아니겠지? 왼쪽을 안 봤어야 돼.

0: 진짜로 끝까지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진짜 끝까지 갈 줄은 몰랐다, 내가 진짜. 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1: 아, 또 마지막에 다 왔다고 계단폭 높아지네.
0: 아. 헬스 5세트 하는 것 같아.
2: 입석대.
3: 우와, 우와, 신기하다.
2: 아, 진짜.
1: 찬유라 뒤 한번 돌아봐. 너무 멋있어.
4: 등극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무등산인데 바람이 너무 상쾌하다.
1: 하늘 색깔 어쩜 이래요?
4: 구름이랑 너무 예쁘죠? 와.
0: 감동이 안 와.
1: 왜요?
0: 앞에가 더 있어서요.
1: 다 왔어요.
5: 진짜로.
0: 아니 저 위에요, 저.
5: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여기가 아니라 저 위.
5: 바로 바로 이렇게 돌기만 한 바로.
0: 아, 미치겠네. 와.
2: 힘내라 힘. 힘내라 힘.
3: 화이팅.
2: 화이팅. 무등산 기기기.
0: 뭐요?
2: 무등산 기.
0: 아까 대장님이 산에서 조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시끄러워요.
2: 나는 이렇게 대원들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산악 보스 화이팅!
3: 화이팅!
4: 우와. 와. 정상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0: 저희가 끝이에요. 저희가 오늘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4: 자, 힘내자. 화이팅!
0: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2: 힘내라 햄!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햄!
6: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6: 화이팅!
4: 화이팅!
2: 화이팅!
5: 화이팅! 화이팅!
2: 자, 산업버스!
5: 화이팅!
2: 인상! 화이팅 화이팅
5: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힘내라 햄!
5: 힘내라 햄!
2: 이기 이기!
0: 우와, 설마 다 온 거 아니죠?
3: 봤어요?
0: 설마? 설마 아니라고 좀 얘기해줘?
7: 왜요?
0: 내가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3: 오, 비석대.
0: 서석대. 우와.
1: 아, 여기 되게 뷰도 너무 마음에 들어.
5: 진짜 멋있네요, 여기.
2: 어, 서석대. 무등산. 화이팅! 키! 야, 키! 화이팅! 아,
3: 화이팅!
2: 하이파이브! 하이! 아이고, 수고했어, 수고.
0: 와, 1100m.
2: 수고했습니다.
4: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0: 수고했습니다.
2: 오, 야, 드디어 산악버스 무등산 성공!
8: 성공!
3: 오, 다 당겨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6: 아빠, 그 영상 통화 가능하겠어요?
5: 와, 드럼입니다.
6: 와,
5: 뭔가요?
4: 와.
5: 아, 예, 네, 어몽길 선생님의 후배.
2: 아, 안녕하십니까, 어몽길입니다. 아, 글쎄.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구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멋진 아들을 뒀어, 이렇게. 예? 그리고 나중에 그저 우리 그 아들하고 같이 해서 어머니랑 같이 한번 보자고 한번. 예? 예, 그래, 서울에서 한번 봐요. 바이바이. 자, 감격부령합니다. 자, 천일이!
7: 예?
2: 지금 소감!
7: 좋아요.
6: 좋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4: 짧지만 강했다.
2: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9: 준호.
2: 준호.
7: 네, 올라와서 너무너무 좋고 서석대 너무 예뻐요.
9: 아, 너무 예뻐요.
2: 예, 예, 예, 예. 좋아요, 좋아요.
10: 너무 멋진 분들과 이렇게 좋은 산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약간 어몽기 대장님과 팀이어서 좋은 조언과 말씀 들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2: 아이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2: 아유, 그렇죠.
1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편견을 좀 깨주시고 우리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11: 아, 그런 좋죠. 네,
2: 그런 절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1: 감사합니다.
2: 예예. 예, 예. 아, 너무나 오늘 하루가 이제 너무나 굉장히 뜻깊고.
12: 네네.
2: 그럼 요 대목에서 한번 또 우리가 또 마지막. 여기 진짜 기쁨.
12: 굉장히 많이 뽑아주세요. 저는 라디오 스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쯤에서 김구라 씨.

0: 김구라씨.
1: 김구라씨 평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0: 예, 예, 김구라씨.
1: 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잘 올라왔어요. 엄선생님 믿고 다 왔잖아요. 좋아, 좋아. 여러분들 밖에 내려가서 좋은 일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굿이에요. 예.
2: 됐죠? 아, 됐습니까? 마지막 하십니까?
0: 여덟 작수!

0: 깨끗해가지고 시야가 잘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비가 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언제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2: 야 애기들 오르기 힘들겠는데.
1: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3: 아 무서워.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3: 오 잘할 수 있어.
4: 자, 잘할 수 있어.
1: 괜찮아 괜찮아.
4: 자 다리 힘주고.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생겼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이마도 아찔하고.
1: 지 헤비 쏙 빼박았단 게.
0: 그래요?
1: 헤비가 키도 훤칠하니 풍채도 좋고 말이야.
0: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저 제 손자까지 얻으시고.
1: 야가 뭔 죄가 있겠는가.
0: 그럼요, 그럼요.
1: 아유. 우리 집에 씨알 꽃이.

0: 어머, 학교 가세요, 아가씨.
1: 엄마는요?
0: 예, 저 영식이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자랑하러 다니시나 봐요.
1: 엄마 참.
0: 그냥 집이 바뀌어서 낯이 서러서 그러더니 밤새 어머니 못 주무시게 칭얼대더니 아침부터는 할머니 꽉 붙들고 나지질 않네요. 걱정해도 되겠어요?

0: 괜찮아요, 언니?
1: 애가 죄진 것도 아니고.
0: 오빤?
1: 네,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저녁때 들어오시겠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기왕 엎질러진 일인데.
0: 그냥 살 거예요, 언니?
1: 가시집 와서 애가 섰었잖아요. 그때 잘못돼서 유산하군. 영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잘못됐었나 봐요.
2: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거.

0: 전부 나오셨네.
1: 아, 문화의 달 특집으로 이금아 씨 일생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본인한테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이걸 좀 아주 리얼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금아 씨 얽힌 뒷얘기를 본인 모르게 취재해서 극적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거도.
2: 루포로 구성을 할 겁니까?
3: 형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뭐 드라마로 꾸며도 좋고, 근데 루포 쪽이 더 감동이 클 것 같은데.
4: 구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금아 씨에 대한 평가랄까요?
3: 그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0: 조기동 선생이 이북으로 끌려가시고 나서 선생의 산조가 대가 끊기는가 했지. 죽사의 생사도 묘연했고 나도 죽사가 죽었거니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 마침 이곳에 집 한 칸 사놓은 게 있어서 거처나 잡으라고 내주었는데 이 세상이 변해서 죽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그렇게 유명하신 분 줄 몰랐습니다.
0: 테레비전에 나가서 상을 탔다기 쿡 웃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당밖에 모른다니까.
1: 아, 유당이 누굽니까?
0: 그 애는 누군고?
2: 아이고, 유영사님. 아이고, 여기는 웬일이시래요? 아이고, 어쩐 일이셔요?
0: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시고 왔네.
1: 안녕하세요, 죽사 선생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2: 어디서 본 듯은 흔디. 우엄매. 우엄매 어쩌까? 아니, 테레비 뺏으러 오셨어. 박살 난 지가 오랜디.
1: 기억하시는군요.
2: 아유, 그땐 참나 미안해요. 장난상 방송국에 한번 나가본 것인데.
0: 아, 이 사람아. 아무리 유당의 생사가 궁금하기로서니 장난이 지나쳤네.
2: 자, 안으로 오르시지요. 아, 예. 들어오시고요. 예. 아가, 선생님 상 좀 봐온지라니.
3: 예예.
4: 아, 그러니까 유당 선생도 죽사 선생님의 예술적 동반자인 셈이군요.
2: 무슨 말씀이시래요?
0: 그러니까 유당이 있어야 죽사의 가야금이 제빚을 바란다. 그런 뜻이지. 안 그렇소? 네,
4: 그렇소.
2: 말씀이 어렵소. 유당은 구름이고 나는 비요. 유당이 있어야 내 가야금이 신명이 나니께.
4: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2: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쳐 번졌소.
4: 아니, 왜요?
2: 아, 그것이사. 비가 자주 오면 종장에 가서는 구름이 걷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번지는 거 아니겠소?
4: 무슨 말씀이신지?
2: 나가 방송국 나가서 텔레비 나오는 바람에 날 아는 사람들은 연락이 오거나 다 찾아왔어.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 본게 유당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소.
4: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볼까요?
2: 뭔 방법이 있겠소?
4: 제가 노력을 해보죠.
2: 그래만 주시면
0: 내 생전에 죽사의 가야꽃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한창 때 죽사는

0: 않았으면.
1: 누가요, 엄마?

그리여 방송국 선상님이 유당을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지. 암. 예, 나 이죽사요. 유당.

0: 워낙 성격이 괴팍해서 상식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인물 같아요.
1: 그럼 유당이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
2: 예, 컴퓨터 조회도 해놨고 주변 인물들을 추적 중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3: 글쎄요. 그 전설 속의 인물이랄까. 나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4: 아니 왜 저 문화재 지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5: 네. 대금으로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죠.
4: 문화재관리위원회 문의를 해봤더니 그동안 보조금도 타가지 않았더군요.
3: 사망한 게 아닐까요?
2: 가족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유당이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라도 했을 겁니다. 유당이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보조금도 타가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게 아닐까요?
3: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려고 합니까?
2: 아 예, 죽사 이금하 씨 인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유당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3: 아 그래요?
2: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그늘에 숨겨진 이금하 씨 예술이 재평가받고 또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5: 그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사 선생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세요. 스승이 각광을 받아야 제자가 더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6: 할머니! 아가네네, 얼마나 감사한 거니. 오냐, 오냐, 오냐. 아, 그 백녀 씨가 어머님 하고 엎드리는데 속에서는 세 살째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것처럼 토악질이 치솟는디.
7: 아, 그것이 요 놈을 안고서는 아들이요, 어머님 손주요 하고 내미는디 앞뒤 가릴 사이도 없이 반가운 맴이 패 치솟더란 게. 제일 똑똑하고 야무지던 놈이 창대기인지. 창대기 놈은 싸이나 먹고 모질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미련하긴 혀도 무용이 큰놈이 애미를 제일로 끔찍이 생각을 하더구만. 그러던 것이 착한 며느리 놔두고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꼴에 지집을 봐가지고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렇게 모진지.
8: 다 잊어버리소. 대라도 있게 생겼은 게 그것도 복 아닌가.
7: 아, 며느리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그러지.
8: 그것도 제 팔자고.
7: 황의사 조강지차 안 버리고 집으로 기어들어와.

0: 영식이는 나가놀아. 응?
1: 싫어.
0: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놀아. 자, 어여 나가. 어여, 영식아, 나가서 놀자. 응?
2: 자, 우리 큰엄마가 대신 놀아줄게. 응?

0: 식사했어?
1: 지금 몇 시?
0: 그럼 차 마시자.

0: 걱정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안심된다. 저 삼청동 가봐. 홍 영감님이 소개장 써주시겠대. 시에서 악사를 뽑나 봐. 월급도 괜찮고.
1: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되겠니? 그리고 국악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이 힘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러고 살지 뭐.
0: 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오빠가 최고야.
1: 뭐야. 이쪽도 밤일이 많아져서 괜찮은가 봐.
0: 나 미국 가기 전에 오빠가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난 이해 못해. 엄마는 손주 생겼다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세연이는 오빠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겠지만 난 이런 식으로 사는 오빠는 싫어. 오빠가 속죄하는 건 진짜 연주자가 되는 거야. 진짜 예술가. 엄마처럼 사는 건 바르지 못하고 불결하지만 그래도 가야금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 그거라도 흉내내.
1: 알았어. 만나 뵐게.
0: 또 한 가지. 나 미국 가기 전에 제실 언니하고 엄마하고 우리 가족 평생 찢어져서 고통만 받고 자랐잖아. 오빠 하루만이라도 웃어보자고.

0: 집이 헐려?
1: 응. 이 지역이

0: 인사동에 참 한 가게 세워둬 놨어. 나머지를 집 사고.
1: 횡재했네.
0: 방 3개짜리야.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같이 살면 더욱 좋겠고.
1: 엄마 만나봐. 창덕이 오빠 죽은 거 언니 잘못만은 아니잖아. 뭐 딴 이유 있어? 엄마하고 언니 사이에.
0: 없어.
1: 그럼 만나봐.
0: 엄마 만나러 갔었어. 먼발치에서 봤는데 차마 나설 용기가 없더라.
1: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든.

0: 상처받고 상처 입히며 살아왔어.
1: 집 나가서 살았다고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살 거 없어.
2: 나중에 오빠.
1: 그래, 내 연락할게.

0: 다녀. 지혜미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네 놈이 딱 부러지게 헤어지고 네 처한테 용서를 빌고 살든지.
1: 어머님 큰일이네.

0: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그러게.
1: 제가 키울게 어머님.
0: 너는 가만히 있으란 게.
2: 이 사람한텐 소리는 왜 치세요?
0: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 예패 내 역성이여? 내가 이거 하나 못 키워주겠냐? 키우는 것은 문제

0: 그래요. 그러고 살면 되었지.
1: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0: 우리 집안 전통 아니냐, 니 애미부터. 애비 없는 자식 위아래로 쪼로록.
1: 예. 자, 엄니가 저 시간 내서 채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0: 늙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왜 그년을 찾아가야? 애미 싫다고 집 나간 년을.
2: 아,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래요?
0: 야,

0: 언제 떠날 거야?
1: 졸업한 지 끝나고.
0: 졸업에도 참석 안 할 거야?
1: 소프로 졸업장 붙여주든지.
0: 끝까지 나 마음 변한 거야?
1: 갈게.
2: 무이 학생?
3: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풍류방에 가서 병풍에 적힌 낙서를 확인.

0: 봐요.
1: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든지.
2: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1: 그래요? 그럼 내가 오버센스였나? 난 브이 씨하고 손윤호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았지. 하긴 뭐 박경현 씨가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는데 김 회장하고 결혼이야 하려고 하겠어.

0: 예약세?
1: 안녕하세요.
0: 왜 그러고 섰어요? 안색이 창백한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래요?

0: 무슨 소리야 그게?
1: 김 회장하고 결혼한다면서?
0: 차 선생이 그러지? 지쳤나 봐.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야.
1: 언니 아파트도 김 회장이 사준 거고.
0: 내가 가야금에 처음 손댄 건 7살 때였어. 어려서 신동 소리도 들었고 대학 졸업하기까진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런 내 자부심은 하나 둘씩 깨져나갔어. 그리고 널 만난 거야. 네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난 100번 죽었다 깨도 너만큼은 못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 아니, 너처럼 굶주리고 비참하고 광기로 번뜩이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내겐 없어. 난 그저 여자야. 화려한 거 좋아하고 칭찬이나 듣고 싶고 허영으로 가득 찬 내 가야금 소리에 난 내가 미워.
1: 언니,
0: 손윤호 그 사람은 악마야. 널 파멸시킬 거야. 난 그러길 바래. 아니, 그 사람이 널 멀리 데리고 가주길 바랬어. 이무희, 네가 있는 한 박정현이는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1: 제발 언니.
0: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도 몰라. 난 영원히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얜 손윤호 씨하고 상관없어.
2: 아, 진짜.

0: 들어가시죠. 오늘 저 친구 좀 많이 취했어요. 에? 오늘 윤우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이해를 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자, 이리 들어와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고, 손이 다

그만 좀 마시라 인마. 만나서 사과하고 변명하고 거짓말 시켜서라도 용서를 빌어온다.

0: 싸웠어요, 어머니?
1: 뒤왔다 거기다 돌아.
0: 좀 났어요, 어머님?
1: 열이 높구만.
0: 아유, 온몸이 불덩어니래요, 어머님. 어제 약 좀 먹으세요.
1: 좋았어. 약 먹어도 소용없는 병이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1: 야는 영락 없는 나란 게 나 젊었을 적 그거 똑같다. 태어날 때부터 열을 타고 났어. 엄동설한에도 아랫목에선 잠을 못 잤다. 온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게.
0: 아휴, 열이 높으니까 헛소리까지 하잖아요, 어머님.
1: 우리 아버지가 날 권분에 팔러 가시기 전에 마을 무당이 와서 날 달라고 하더란다. 당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려서 열병을 자주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난 꼭 지랄병 앓듯이 열병을 앓았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게 눈이 뒤집히고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다 귀신이더란 말이야.

않은 애미를 버리고는 못 산다. 가야꼬를 버리고는 못 살아. 열을 풀어버릴 데가 없어서

0: 웬일이세요? 지금쯤 말하니 무릎 빌고 누워서 신선놀음하고 지신 줄 알았더니.
1: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놀음하고 지냈나?
0: 열불이 나서 그리여.
1: 임자는 투기심이 많아서 글렀어. 단단히 돌아졌구만. 응?
0: 마누라한테나 가보시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요.
2: 헌 우천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하지 마.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라라라라라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저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미안하.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사와게.
3: 예.
0: 제가 만드네서.
3: 위위위.
0: 세 노트.
3: 네. It's my best gimbal.
0: 나 헤비.
3: Very.
2: Yeah.
0: 우리 come for camp djembe camp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 and play together.
4: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민드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바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5: 리신
0: 오, 몇 살?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족이 불려. 불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아키? 아, 이 아키는 서 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4: 발람폰.
0: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아키.
6: 내 와도 야라 야라 가니 야라 야라 야라 야라
4: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것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7: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is slowly, 천천히, 네. 천천히, three, four.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너무 참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한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을 때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0: 에잇.
1: 요새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아프리카 타키랑 한국과 타키랑 다른 거가 많지 않아요. 영준이 스타일만 조금 달라. 왜냐하면 장구 보면 제메랑 장구 모양 똑같아요.
1: 어려울
0: 텐데. 오케이, 그냥.
1: 네.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1: 모자 없어?
2: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악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연습하는데 갈 거예요. 이럴 저거리 연습.
1: 왔네요. 에이플랫.
0: 아니 그거 그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이거 이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1: 아, 오케이.
2: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미도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아미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아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상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노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했어.
2: 헐. 아. 어,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 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 무용

0: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젤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00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0: 오.
2: 작년에는 세계 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 엔젤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0: 예.
1: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거보다도 우리 두

0: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1: 네, 쌍둥이.
2: 쌍둥이.
0: 아, 쌍둥이에요.
3: 아, 쌍둥이구나. 오,
0: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 춘가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1: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3: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하.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3: 맞아요.
0: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1: 저는 처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3: 볼이 얼얼할 정도로?
0: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귀엽다.
3: 저렇게.
0: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3: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1: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처녀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3: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0: 아, 귀여워라.
3: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2: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처녀를 없는 장면인데요.
0: 없는 장면이.
2: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3: 예.
2: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3: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3: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 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0: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3: 네.
0: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예.
0: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3: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1: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네.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옆돌기?
3: 간단하게 네. 옆돌기 정도만.
1: 네.
3: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0: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3: 야, 기가 막히네.
0: 예. 박자도 딱딱 맞아요.
3: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0: 아, 잘했어요.
3: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0: 진짜 가볍고.
3: 가볍고. 네.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 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모두모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청단되었고 전통 전란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3: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3: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 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3: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1: 네.
3: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
0: 팔, 다리 다 아픈 거예요.
1: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0: 진짜?
1: 그래야지.
0: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악보. 어떤가요?
4: 아, 모둠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몸이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5: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무등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구나. 예.
0: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무등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5: 네.
0: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5: 힘이 세진 것 같습니다.
0: 네.
5: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 다 옮겨야 되니까
0: 네.
5: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팔 근육이 좀 붙어요.
1: 근육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 하고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0: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1: 그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네.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네. 이대로 모든 곡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0: 아 큰일 났네.
2: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요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네.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등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좀 네.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0: 그럼요. 네.
1: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모등북실로 와서 모등북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모등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0: 저 준이 형 네.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1: 밝게.
0: 좀 역동적으로.
1: 네.
0: 아,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1: 네.
0: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올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등북의 매력을 전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해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그러게요.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어로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0: 네, 이렇게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2: 그러니까요.

0: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1: 네.
0: 어, 요즘 가장 큰 고민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1: 저요.
0: 왜? 예.
1: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아,
2: 남자친구요?
1: 네.
2: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1: 4학년이요.
0: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오,
2: 그래서
0: 예.
2: 그래서.
0: 그래서. 네. 예.
1: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0: 아.
1: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0: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아, 3학년이에요? 어. 그럼 안 돼요? 나이 차 연하는 싫어요? 아 연하 싫대.
2: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0: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2: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1: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2: 어, 네.
1: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2: 아 이리 오세요. 아. 악수 한번 합시다.
0: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기운. 나는 100번을 갔겠다.
2: 홍보 열심히 어? 하세요.
0: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2: 그래 옆, 꼭 열심히 가요. 공부도 해야 돼요.
0: 예예예. 예, 예.
2: 아유 귀여워요.
0: 예예. 예. 아이고
2: 어.
0: 진짜.
2: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3: 자야.
2: 어? 네.
0: 어,
3: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0: 예.
3: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0: 떡볶이.
3: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0: 아 그래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2: 맞아요.
0: 어,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
3: 엄마 고춧가루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0: 그렇지. 아~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은 올리고당으로. 어 그래 그래. 아유.
2: 잘 전달하세요.
3: 네.
2: 오.
0: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 네네네.
4: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2: 유창하게?
0: 아~
2: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0: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맞아. 계속 커 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네.
2: 무대에서는 진짜 멋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5: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창작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동네 저 편 하늘을 향해 부채를 펴고

한팔만 들어 올려도 춤이 되어 흥이 난다는 동네의 한량춤. 그리하여 신선들의 춤은 덧배기가 되어 나 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와,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와, 무대 정말 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이게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0: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1: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2: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2: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3: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1: 술과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2: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3: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2: 그 정도라고요?
3: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1: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2: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음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네. 들어보셨어요?
3: 아직은요.
2: 아, 나는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3: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2: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정말로요?
2: 네, 진짜 너무 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4: 뭐 어떤 게 어떨까요?
2: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4: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5: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량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네.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5: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2: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0: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2: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0: 아니에요. 뼈
2: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3: 인자까지는 네.
2: 인정할 수 없나요?
0: 맞다고 하자.
3: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2: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3: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는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2: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3: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2: 또

0: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열리는 그

0: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고 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K-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약간 그런 공략을. 에,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2: 네,
0: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1: 무대 없어요.
0: 그러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3: 보시고
4: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4: 보시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토불이 나선다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니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1: 다음에
0: 아쉽다.
1: 불러주시면 또 하죠.
5: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력 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0: 네.
1: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현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연으로 서울 어떻게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4: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아웨야.
1: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멋있는 김준수의 아재 퇴화 왔으니 노래나 한마디 해보는 것이 어떠하냐.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0: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네.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이 깃털이요? 네.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좀 현대적인 무당, 네.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네.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네.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1: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네.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1: 오~
0: 약간 뮬란
1: 오~
0: 이런 것 좀 떠올렸습니다.
1: 좋네요. 네,
0: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네. 기운이 네.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네, 나오셨거든요. 네.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네.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네.
1: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데?
0: 두 분 다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
1: 네.
0: 여기는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 가장
1: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 받았어요.
1: 아, 네.
0: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0: 네.
1: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0: 네.
1: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0: 네.
1: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1: 네,
0: 복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맞아요.
0: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시문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네. 시문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4: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0: 네.

0: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1: 어? 여기 아니었어요?
0: 맞
1: 스튜디오?
0: 여기였어요. 네.
1: 오.
0: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국악방송에.
1: 네.
0: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1: 네.
0: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 추다의 샤시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0: 네.
1: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2: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1: 네.
2: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 봐
1: 네.
2: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1: 네.
2: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1: 네.
2: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일단은 저희 다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1: 네.
3: 그래서 최대한 좀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2: 네.
1: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2: 네,
1: 너무
2: 감사하게도. 네,
1: 축하드립니다. 와.
0: 너무 잘한다.
1: 근데 이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몇년 되셨죠, 지금?
2: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2: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1: 네.
2: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2: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지금
1: 네.
2: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 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Soul 노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2: 네.
1: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2: 허세가요?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1: 네,
2: 있으시네요.
1: 죄송합니다. 네.
2: 제주도 사투리고요.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보통 추다의 차지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다의 차지스가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김준수
1: 무가라는
2: 씨도
1: 핑계를 대고
2: 그래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잘 되고 싶잖아.
2: 네.
1: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0: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네.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0: 제가 와서 헛새로 그럼요.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1: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그 헛새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2: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에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0: 오, 그렇게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2: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들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네.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해요.
1: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0: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1: 네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0: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1: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난 신수 불기란 삼재 판관제고 절 천말 이루나 배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복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큼!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하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별이 아닌 점수제 토리.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매

0: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 후배들이 조선판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3: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가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5: 우리 중에 다섯.
6: 그러니까.
7: 다섯 명이요? 왜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6: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8: 올라가자! 화이팅!
1: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옥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9: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1: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0: 기대돼요.
11: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2: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11: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2: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13: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4: 다른 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13: 네.
4: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13: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수의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15: 무슨 어쩌요.
1: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어디인 거지? 여기다.
16: 오세요 일단. 예, 시작.
15: 너무
16: 오세요. 감사합니다.
15: 영광이에요.
16: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15: 네네네. 네.
16: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15: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16: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 정말요?
16: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5: 너무 감사합니다.
16: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산옥만
15: 저도
16: 있었으면 좋겠네요.
15: 네.
16: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그리고 괴물. 진짜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 와!
16: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일단 신난 거.

0: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1: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2: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3: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4: 그 더티 루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3: 네.
4: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3: 아니요. 힌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어. 그 위에다가 판소리를 다 입힐 겁니다. 네,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산홍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날개를 달아.
6: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7: 떨려.
3: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8: 진짜?
7: 야. 거짓말 하지 마.
8: 잘할 거면서.
7: 하나도 안 떨면서.
8: 잘하기만 해봐.
9: 화이팅!

0: 아, 너무 좋아.
1: 딱살도 왔어. 와. 야.
2: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3: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4: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4: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5: 아니, 나 말 한 자리 하려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3: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
6: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7: 맞아.
6: 너무 신나고. 오.
8: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9: 아이고 두경 어지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날려요.
10: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루가 불과 바지 회고 찬지 공주주락.
4: 선생님 지금 저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러는데 빨라.
11: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2: 감사합니다.
2: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2: 점수 눌러 주세요.
7: 점수 너무 잔인해.
2: 지금 공개합니다. 아, 와. 아, 95, 93, 97, 99. 자.
7: 감사합니다.
11: 그럼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7: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2: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14: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아.

0: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 소름.
0: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고생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3: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0: 네.
3: 예,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김산옥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파이팅!
0: 네.
3: 파이팅!
0: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보네.
5: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0: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오우!
6: 퀸!
7: 아우, 아름다우셔.
0: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4: 오! 멋있다, 멋있어.
3: 원 맞춰서 입었구만.
1: 오늘 약간 의상을 미아리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8: 네네.
1: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8: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7: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8: 저기요?
7: 아버지뻘 아니에요?
8: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7: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1: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8: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4: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7: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1: 저희들 너무 너무 일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9: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9: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의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4: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9: 대세 그게 없어요.
4: 상상 더하기라고. 아!
9: 대세죠. 이제.
4: 너무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거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8: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0: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1: 잘해요. 저희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0: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1: 와, 좋다.
2: 좋다. 듣기만 해도.
3: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4: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5: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아.
1: 안 됐어. 이랑 기가 막.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떠.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은.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4: 아, 예, 예,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 이봉근 씨랑 이봉근 씨는 감사합니다. 아,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3: 이봉근 선배님.
2: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예.
5: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6: 맞아.
4: 아 무대를 서요?
5: 아 무대 앉을 순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4: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예.
5: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점수를
6: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4: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판정단 서포턴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9: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10: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2: 소리가 조금만 한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3: 따라간다.
4: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4: 아, 오늘도 역시
15: 장난인데?
14: 장난 아니구만.
4: 그리고 경성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6: 왕자왕입니다. 그렇게 왕왕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17: 못 살아.
18: 네, 데프콘의 차자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2: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9: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2: 아, 관계가 있어요?
19: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7: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2: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7: 그렇게 막 뭐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8: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8: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8: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0: 이 기린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악로.
0: 어? 음악로에.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여성 문학부!
3: 네! 네!
0: 감사합니다.
4: 재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5: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구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6: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서
2: 죄송한데요, 대포건 씨.
6: 예, 예.
2: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뭐 주저기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6: 다음 무대 언제죠?
2: 조만간이요.
6: 알겠습니다.
2: 조만간인데.
6: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2: 예, 알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네.
5: 정말 머리를 싸매고 싸매고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7: 비나리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원근의 이별살이요 모호 돌아가 몽상살 몽상이 먹어 삼살이요 삼버섯 탈살

0: 원이로
1: 대표님 성량 좋은데?
2: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3: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2: 얼씨구.
3: 됐어, 됐어.
4: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5: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부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7: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상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5: 네.
8: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9: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0: 비나리 비나리 옥중산 돌고 가자.
7: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8: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9: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5: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11: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12: 97점.
13: 아,
14: 97점이고.
15: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16: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어요. 잘했습니다.
17: 감사합니다.
18: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5: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9: 와.
2: 와, 와. 오.
6: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12: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5: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나니은입니다.
0: 오늘 잘 맞네. 오.
9: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3: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4: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15: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3: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14: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9: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3: 예, 그렇습니다.
5: 기대가 됩니다.
14: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주여주잖아.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0: 제이로와.
1: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예전의 기생.
3: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0: 스타트.
1: 그때요, 부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내가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7: 오, 잘 나왔네.
8: 맞아.
7: 오,
8: 좋아요.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9: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공기 어머. 공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거 같아요.
5: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 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 가수 허경환입니다.
7: 개 가수.
0: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후! 순간입니다.
8: 후!
9: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10: 맞아.
9: 저런 마음이 돼.
11: 아니, 근데 라니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7: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저 네다섯 개 됩니다.
0: 예. 예.
12: 조금이나마 음악이 그냥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예.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13: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 거야.
12: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3: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14: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15: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 허경환 씨, 그때 예예. 개인적으로 예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죠?
15: 아주 좋습니다.
13: 예.
15: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15: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13: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15: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0: 다음 무대 언제죠?
15: 예, 조만간이요.
13: 알겠습니다.
15: 조만간인데
13: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5: 예,
13: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일단 무대 봅시다.
15: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라니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12: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7: 안녕하세요. 란 씨. 아, 늦었네. 내가.
10: 안녕하세요.
7: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0: 네.
7: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0: 네네.
7: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10: 아, 예.
7: 감사합니다.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0: 사실 여기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7: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이 예쁘구나.
10: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7: 이도령?
10: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7: 연기?
10: 네, 연기를 조금...
7: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10: 뭐
7: 반냥 이러면서 내 거 싹 하고 오, 빠지고
10: 여기 앞에 너,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 어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어 아이디어 나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10: 어.
7: 하나 둘 셋
10: 파이팅.
0: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14: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16: 긴장했어, 어떡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10: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0: 어허. 이런 이별 만큼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러워 말고 잘 이끌어.
1: 아이고.
2: 토리 언니.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남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1: 후련님.

0: 잘했다.
1: 아, 귀여워.
0: 아, 귀여워. 야, 잘했다.
2: 여기가 가만히 있으세요.
0: 아.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3: 본인 목소리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4: 맞습니다.
3: 예.
5: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6: 와, 괜찮다.
7: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8: 감사합니다. 네.
5: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남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

0: 자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놓은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김은한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어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약간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1: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어경환 판정관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아, 잘 봤어요. 휘휘
4: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4: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뮤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3: 수영이 변신했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5: 이수영 선배님이 뮤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패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은 또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라 앉으시라. 네.
4: 어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6: 뭐 생각.
2: 저희가 좀
4: 준비했습니다.
2: 네.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4: 네.
2: 찍어왔습니다. 어,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7: 어. 네. 대국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이 가능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이거
7: 인정이야?
2: 이거 다 끝나.
7: 아, 그래요?
4: 아 정말요?
6: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7: 저희가?
2: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6: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2: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6: 네. 네.
2: 거의 마지막에 나는
7: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2: 그거를 어디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0: 초대인가?
1: 초대인가 봐.
2: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루,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4: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루에게 응원의 한마디.
2: 저는 오늘 뮤루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루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루는 원래 잘하니까.
5: 파이팅!
6: 무대에서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루의 무대 판 스타트!

0: 무대에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

0: 어떤 뮤리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1: 야. 야.
2: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3: 99점, 98점. 와.
4: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6: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0: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면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4: 1등.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여태껏 제가 별을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6: 알겠습니다. 네.
5: 조금만. 네. 네.
4: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6: 감사합니다.
3: 미우루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6: 정말
4: 왜 그래?
5: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7: 잘했어. 잘했어.
5: 최고야 최고.
7: 잘했어.
6: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8: 더 얘기해.
6: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네. 완벽했어.
6: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잘 따고 있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3: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4: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2: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2: 너도 달라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생활.
2: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2: 오, 됐다. 오, 역시.
5: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6: 2021년도에 내경색 6월 25일 날
1: 오셨죠? 예, 예.
2: 네.
6: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내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2: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앞두 분 걱정돼서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0: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곡창지대 명성을 이어받아 과실 농사도 유명한데요.
7: 명사가 많네.
1: 제비 들어갔다, 제비.
7: 우와. 누나 안 들어오는데.
1: 제비가 어디야? 근데 제비가 들어갔네.
8: 오늘 피해드리고 와, 이게.
1: 제비 따라왔는갑다.
0: 어머나! 진짜 제비가 놀러 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2: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7: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우리 엄마는 뭐 숨었다 울었다.
2: 어머니가 귀찮아서 여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7: 나는 앉아서 뭐.
2: 나는 앉았다 할 게 있고 서서 딸 게 있다.
1: 그래 누나.
2: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7: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아이고 날이 안 새는 거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고
2: 나는 이제 아침에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
7: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을 하는데 새벽에 2시 돼서 일한다.
2: 아이고
0: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현 씨. 반면
2: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1: 지금 따다 보니 흘리지 뭐.
2: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7: 그러면 그래 못 보라고.
2: 없어요. 맞지요.
1: 이거 너무 못해 보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분이 제인데 이거 아 이거 잘 땄네.
2: 그래 나.
1: 하는 거 같아.
7: 갑자기 이런 것도 따면서.
1: 그거 봤네요. 떠는 거 잘 따는데.
0: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1: 뭔가 인생 힘 안 드나?
9: 힘들어요.
1: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9: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1: 그래.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날 긴데 늦게 자야 긴 해. 아침에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학기 할 때가.
9: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그렇지.
6: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
1: 예, 사이는 나쁘진 않네.
7: 얘들이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도 하고 뭐 매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도 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0: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오늘 수학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9: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10: 언니 우리 저녁 고르자.
0: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10: 아빠 스티커 찢었어.
11: 어?
9: 뭐? 괜찮다.
11: 아르바이트예요?
10: 저는 안 줘요. 알바비로. 알바비.
9: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0: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현 씨네 블루베리.
9: 물건이 없어 못 가요.
0: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현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9: 안녕하세요.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10: 네, 이거는 몇 개?
9: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0: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1: 민수가 이거 내놔둬.
12: 아, 네, 이거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10: 내놓을게요. 10개?
9: 10개요.
12: 야, 이거 버릴 때 끝났어.
9: 나 빨리 온다, 빨리 왔는데.
0: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10: 감사합니다.
9: 수고하세요.
0: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1: 이 집이구나. 안배 있는 집이에요.
9: 마 네?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1: 어, 맞다.
9: 추워. 더워지다.
13: 할머니. 계시요.
14: 아이고 이리 오시네.
9: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1: 블루베리 농사지은 거죠? 매년에 같이 농사진다고.
14: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가?
1: 예예. 예. 우리 저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
14: 우리 며느리도 이래 이거 한다 하더만은.
1: 그래.
14: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1: 맛도 안 비주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14: 안 비준대.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요.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금합니다, 이장님.
1: 헌금하겠네.
9: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9: 안녕하세요.
1: 이 나이에
15: 나도 벌써 있어.
1: 뭐 드려야지.
9: 이거 한번 접어보세요.
15: 네.
9: 저희 블루베리.
1: 감사합니다.
9: 네? 아, 아버님이랑 저랑.
15: 아우, 농사 잘 지네.
9: 세상에.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15: 8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9: 감사합니다.
1: 아, 이장님, 어디 이 집은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15: 편집을 잘해주시겠지.
0: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15: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있는데 애를 서이나 또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11: 아니 근데 두 분 며느님은
15: 잘... 우리는 예,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1: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라 이거 혼자 보인데 며느리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15: 이 통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의다 이것도. 와, 기획도 아닌데.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잡사모에서.
1: 칭찬 하나도 가.
11: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1: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이. 고맙다.
0: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13: 들어가요? 두렵다.
0: 며느리 정현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1: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비법을 가지고 갑니다.
13: 나 냄새가 싫어. 네.
0: 정현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13: 우와 장난 아니다.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 같이 썩기도 안 좋은데 지금.
0: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13: 냄새.
0: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13: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졌어요. 설탕 사라졌어. 으아!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1: 아 우유가 뜨면된다. 이리 나가. 그래. 다 뜨가지고.
0: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큰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0: 내가 없어도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1: 아니요.
0: 잘하겠다.
1: 아직까지는.
0: 뭐 이거 또 뜸어 되는데 이래가지고.
1: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2: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1: 우리 아버님 완전 맥가이버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0: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1: 그렇구만.
2: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1: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작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2: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3: 우리 나한테 손 잡아 봅시다.
4: 정화요.
3: 다음에 손 잡아 시대.
2: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1: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2: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0: 앞에 가 있나 앞에. 긴 거 긴 거.
1: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0: 그렇지 그렇지. 응.
2: 다행히 상황 종료.
1: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바락수 세졌다.
2: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1: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2: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1: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5: 피아노 갈지?
6: 바로 옆집이세요?
1: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다 할 때랍니다.
6: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1: 아 불편한 게 100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뭐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6: 불편한
1: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2: 귀농 전 늘 간단하게 먹던 식사와는 달리 시부모님 입맛 고민해서 푸짐하게 차려내는 밥상.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귀농 후 조용할 틈 없는 시댁.
5: 아니 아니라고 해. 잘하고 진짜라고 배려심을 보였던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상황. 나와도 지금.
0: 말 그 애자 또 뻔뻔히 그래야지. 이현년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시원하네. 시원하다.
2: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1: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2: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1: 맛있게 드세요. 내경생이랑 유방암이 좋대요 어머니. 고등어 무조건 먹어야 돼. 드셔. 이것도 등푸른 생선 좋대. 그것도 건강에 좋대 아버님. 브로콜리 주세요 생선.
0: 너 가지고 해먹.

0: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1: 반찬 하나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연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0: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을 때.
1: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연 씨가 세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0: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빛나 아빠랑 저랑 아 그런 거 없이 바로 아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2: 너가 보자 안 차리셨으면 너무 많았다.
3: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네.
0: 네 어쩔래? 딸밖에 딸밖에 없는데.
3: 네, 고맙네.
1: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연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0: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5개.
1: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연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4: 여기 여기예요?
5: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느냐 하고. 요 담요약하고 그렇습니다.
1: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0: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5: 아, 뜨겁다.
6: 방울이 한 개 밖에 없으면.
1: 늘 시부모님 건강이 마음에 쓰이는 정연 씨.
0: 이제 좀 꼭 좀 시험 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5: 그래 고맙다.
1: 한편 그 시간 정연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연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7: 해줄게. 야. 나.
8: 아니, 야.
7: 알겠어.
8: 아니, 하지 마, 너.
7: 너 그냥 장난인데?
8: 아니, 한 잔.
1: 뚝딱뚝딱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일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0: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

0: 애들이랑 나눠먹고. 알았지?
1: 나는
0: 니도 좋아하는 세 팩 들었어. 같이 나눠먹어. 잘 갔다 와. 안녕.
2: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3: 전차야!
4: 언니네 다섯 개요!
0: 진짜.
4: 한 입에 여덟 개 들었네.
3: 야, 꼭질 쓰리마 바보야.
5: 친구들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6: 짜증나요.
5: 왜 짜증나요?
7: 너무 많이 먹어요.
2: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8: 여러분들 작물을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2: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8: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9: 네.
8: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보고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2: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즐거움.
10: 아, 또 맨손 조심하고요.
11: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이에요. 이거 감자.
10: 아닌데?
8: 아니.
11: 감자고요! 야! 주먹아! 감자 보인다!
4: 오, 닉쌤 이거 왕감자 아니에요?
8: 더 뜯어요.
4: 왕감자다.
8: 탈탈탈탈 털어봐요.
4: 와.
3: 엑스 왕감자.
8: 엄청 잘 컸다.
11: 이거 시원해!
5: 어디?
8: 오! 은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더 크나 해보자.
11: 우리가 더 크네.
4: 우리가 더 컸고.
2: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8: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2: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현 씨.
12: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13: 밤메로 갔어. 밤메로.
12: 밭 어디? 어머니 어디 밭이에요?
2: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현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현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12: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2: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12: 절로 가야 되는데. 돼도 될라나?
14: 엄마,
12: 아유, 큰일 났네.
2: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12: 빠진 것 같은데.
2: 좁디 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12: 어떻게 해야 되지?
2: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12: 아버님, 차 대다가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빨리 와봐봐요. 네.
2: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0: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1: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0: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2: 트랙터가 땡기면 되는데.
1: 트랙터 갖고 와.
2: 아니 되게 높네. 응?
1: 그럼 어떡해? 어 뒤에 들렸네.
0: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1: 잠깐만요. 오 됐다. 오 역시.
2: 아 네 힘이다.
1: 역시 아버지.
3: 큰일 날 뻔했네.
4: 역시 우리 아버님
1: 최고야. 요리 요리 밑에 여기.
2: 꼬리가 양쪽으로 딱 내감으로 매면 된다.
1: 생각보다 풀 많네.
2: 얘를 풀러 딱 천기가 안에는 풀러 먼저가 있는 거야.
0: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3: 아버님 일 좀 시험시험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0: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5: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냐?
2: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1: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내가.
6: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3: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6: 잘한다고 없다는데. 아이.
3: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2: 아니 고생 너무 친절하는 게 좀 무식하지. 속으로만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0: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2: 수고했습니다.
5: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
2: 고생했다. 빨리
1: 갈게요 아버님.
0: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현 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1: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두 분. 걱정돼서.
0: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1: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0: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1: 아니 하면 전화기 주세요.
0: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옷에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현 씨.

0: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1: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2: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3: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0: 첫 손님은 꼬마 숙녀.
3: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4: 저희가 TV 나온다. 머리 굽고.
0: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너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3: 맛있지?
4: 얘들아 멈춰.
3: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0: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5: 선생님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6: 아, 맛이 어때요? 이거요?
0: 어, 또 왔네.
7: 잘 계신 거.
3: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6: 맛있어요?
7: 네.
6: 얼마나 맛있어요?
7: 많이요. 아.
3: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8: 어디서 돈 내려고?
3: 우와, 6천 원이야. 5천 원만 주세요. 이쪽에서 5천 원 서로 깎아드려야겠다.
7: 대박.
3: 우와.
0: 인심후원 정연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3: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
0: 어머!
3: 끝!
0: 정말요?
3: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9: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10: 고맙습니다. 아버지 갑니다.
0: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연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11: 키 맞췄다 이제.
7: 나 근데 이걸로 진짜 키 커졌어.
11: 뭐 이거? 키 컸다. 소리 니 나는데?
7: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11: 153 밖에 안 돼.
7: 나 136.
0: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연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3: 빛나.
0: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3: 첫 끼다 나 지금.
9: 엄마?
3: 응.
11: 나도 첫 끼야.
3: 뭐라고?
11: 나도 첫 끼라고.
3: 아.
9: 진짜?
11: 그래.
9: 못 믿겠어.
3: 오늘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11: 아, 괜찮다. 나쁘지 않다.
3: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11: 네가 좀 말 좀 너네 집 챙겨주고.
3: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빛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12: 빗별이.
3: 니는 왜 안 하는데?
12: 아빠가 같이 하라고 뭐야,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3: 이 게으름뱅이.
11: 카메라도
12: 아니
3: 이 게으름뱅이.
12: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13: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12: 난 그러면 다 좋은 딸 될래.
3: 좋은 딸 될래?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11: 효도를
3: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12: 우리 동시에 듣는다. 방금 하고.

0: 이거 하.
1: 하나, 둘, 셋.
0: 사랑해.
2: 사랑해 한번 해라.
3: 시작.
2: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0: 그래.
2: 아우 너건이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0: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2: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4: 다음 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5: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6: 네? 그렇진 않아요.
7: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4: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8: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9: 젊었을 때 나만의가 살 너무 찌다 못해.
8: 그래, 그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4: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한 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8: 네, 안녕하세요.
10: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오셨죠?
6: 예, 예, 예.
8: 네.
10: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6: 그럼요.
10: 관리 잘 하셨네요.
6: 이제 약을 내는 거였긴 해.
10: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 잘 조절해.
8: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10: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8: 아,
6: 그건
10: 일 많이 하는 거는 그게 못해.
8: 아, 그래요?
10: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6: 그렇지.
8: 아니, 무리하면
6: 어디 일도 하냐고 하죠.
8: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10: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데.
8: 감사합니다, 선생님.
10: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8: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6: 그래.
8: 알시겠죠?
6: 일 안 해야지.
8: 그래.
6: 누가 같이 살러 가면 내가 일 안 해.
8: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라면 아시겠죠, 아버님?
6: 예, 그래.
4: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정현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8: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4: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8: 이거 보고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4: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6: 뭐야 그지? 저 뭐 새끼가?
8: 이건 낙지.
11: 낙지 냄새.
4: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8: 아마 이거 삼합이에요, 삼합. 전부제를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12: 고추.
4: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8: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6: 고맙다.
12: 아유,

0: 전무태.
1: 복날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0: 복날 세 분인데 토복 중복 말고.
2: 복날 기다려 보자.
0: 세 번 한다 하는 거 알겠지?
1: 세 번 다 할게요.
2: 복날 기다려 보자.
3: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는데 이거는.
2: 이렇게 해라. 맛있게 먹는
0: 거. 아, 미꺼집이가 해주는가? 안 보여나? 되시겠지, 뭐.
4: 가운데, 그, 부탁할게.
5: 잡수고 갔어.
6: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7: 이제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4: 예, 힘이 불금불금합니다.
6: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현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현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현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8: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9: 네.
8: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9: 진짜요?
8: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9: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8: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9: 네.
8: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9: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8: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명이라서 블루베리도 아무리 크림이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9: 뭐랑 비교?
8: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9: 네.
8: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9: 진짜요?
8: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8: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9: 우와
8: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6: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게 꿈인 정현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봅니다.
8: 애플민트랑 향이 다르죠?
9: 네.
8: 향이 진하더라고요.
9: 엄청 진하네.
8: 네.
6: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현 씨.
8: 우와.
6: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9: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8: 맛있게 드세요.
9: 더 좋은 주세요.
8: 네.
6: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을 달려온 정현 씨.
9: 언니,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따뜻한 그 카페 그 사장님이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0: 멋지네.
2: 맛이 있겠네. 색깔이 좋네.
9: 맛있네.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2: 아직까지 생생하네.
9: 생생하지.
0: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9: 맞죠, 진짜 맛있죠.
0: 우리 기대해서 그런 거 더 맛있는 건데.
2: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
9: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2: 네가 또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이가.
9: 그렇지.
2: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9: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2: 다 가이다.
6: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현 씨 오늘도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0: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1: 가서 쉬어. 학교 캠핑 덕분에 저

0: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1: 우리 할머니
2: 못
0: 놀아준 거.
3: 서운한 거 없었는데?
0: 서운한 거 없어? 고마워.
4: 장어랑 밥 먹고 갔어?
0: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4: 줘봐.
0: 놀아주는 거. 미안. 뭉클하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행복타로 가자. 행복타로 가자.
5: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4: 하지 마라, 아프다.
0: 엄마가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4: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5: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정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6: 시내에 있다가 농사질라고 들어왔잖아.
7: 신나야 아침 새벽에 가는 건 지하친 거지. 새 키우지. 농사짓지.
0: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8: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9: 꼭지수가 조심해서 먹지.
8: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 좀 바쁘니까.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기를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0: 절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동학은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이걸 제가 이어받아서 잘 보존해 간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 또래랑 같이 다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0: 저는 제 친구들이 못 찾은 또 다른 즐거움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자, 꽃가루를 섰다고 생각하고 고갯짓을 좌우로 하는 거야. 최상설장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상모를 돌리면서 하는 거고, 꽃가루는 최상을 쓴 거하고 똑같아. 계속 꽃가루를 흔들면서 좌로 우로 위아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꽃가루를 쓰는 거야.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자, 준비 시작. 이번에 발림한다. 발림 더 오른 왼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시작. 아리송이 처음에는 아리송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풍무를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들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애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아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느끼면서 좀 실력이 좀 올라왔어요.

이 우도농학을 제가 한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우도농학에서 많은 막 모심기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심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행동을 막 따라하거나 친구들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쫓겨가지 않게. 이번 지성이 시작.

이제 돌려보자. 다리 사이로 넣을 건데 저 이렇게 높이. 그럼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지성이도 한이도. 아이고.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 끝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아까보다 낫다. 한 번 더. 빠르게 슉, 빠르게 슉.

0: 그 상태에서 높이 던져놓고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다시 받으면 돼요.
1: 더 의지도 되고 매일 보니까 의지도 되고 살짝 힘든 거 있을 때 그냥 좀 더 말할 수도 있고 평소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내가 제장할 테니까 잘 받아줘.
3: 아, 여보게.
4: 아.
3: 아, 이렇게 우리 집에 카메라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아, 마지막으로 멋진 기술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4: 아, 그렇지. 이 지금 가운데에서 닭이 햇볕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나는 줄타기가 참 좋다. 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재밌다. 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중심을 잡고 우뚝 서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우리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 같다.

0: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엄마를 그냥 따라와보래서 그때가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그 공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해볼래? 라고 엄마가 해서 시작했어요.
1: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 아빠 밥 먹고 갔어요?
2: 밥 먹고 갔죠.
1: 밥 먹고.
2: 오늘은 어떻게 일찍 간다.
1: 오늘 일찍, 오늘 주에 작은 누나 집에 간다고.
2: 응?
1: 다음 주에 작은 언니 집에 간다고. 몇 살 때 여기 왔어?
2: 생각나?
1: 안녕하세요. 어머, 저 뒤에 박 열린 거 봤죠? 두 개. 옛날에는 다 박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래. 지은이도 하나 걸어놓고 지성이도 하나 걸어놓자.
3: 맨 왼쪽 거는 추석에 그린 보름달에 대한 주제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줄타기를 한번 하는 모습을 그려봤고요. 진짜 관객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박수도 해주고 시임새도 해줄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4: 둥근 위에 올라서니 기분이 어떠하신가?
5: 아 그래도 내가 막내다 보니까 좀 걱정이 세.
4: 아이 그렇지.

꽹과리랑 국이랑 장구랑 징 네 악기가 다 같이 서가지고 상모라는 모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돌리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0: 우리 후손들이 이런 예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농악은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그 예술이잖아요.
1: 아주 놀러 왔어요. 내가 어른들만 보다가 꼬마들 아니니까 잘하고 미래가 보이는데 잘할 것 같아요.
2: 아직 내가 뛰어난 재즈꾼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먼 꿈이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이 놀이를 계속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0: 엄마,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귀여운 곰인형을 선물 받고 싶어요. 다 됐다. 어?
1: 여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아무래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생활비 좀 더 아껴야 할 것 같아.
0: 에휴, 선물 이야기는 하지 말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2: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0: 하나야, 너 올해 많이 안 울었지?
2: 응,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
0: 착한 일도 많이 하고?
2: 응, 착한 일 많이 했어.
0: 그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봐.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실 거야.
2: 그럼 되겠구나.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3: 아직 유치원생인데 기특하군.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야지.
4: 돌프야, 올해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겠구나.
3: 그럼요, 바빠도 행복한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날이고요.
2: 산타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만지며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어린이에겐 선물을 주지. 너는 재미있는 동화책, 너에게는 아주 멋진 로봇 장난감을, 그리고 너에게는 예쁜 구두를 선물로 주마. 그리고 하나에게는...
5: 하나? 하나는 내 이름인데? 이 책에 하나가 나왔나?
2: 하나에게는 특별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주지.
5: 산타 할아버지의 전화번호? 정말 산타 할아버지의 번호일까?
6: 네, 산타클로스입니다.
5: 진짜 산타 할아버지예요?
4: 응? 웬 어린이가?
3: 응? 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제대로 전달됐구나.
4: 무슨 일이지?
3: 이러쿵저러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모른 척할 수 있나요?
4: 아이의 사정은 잘 알겠지만 지금 한가롭게 통화할 시간이 없다고.
3: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저에게 맡기시고. 산타클로스님은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번이면 옛날에 일할 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즐겁게 먹이고 받는 노래 형식이 좋겠네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5: 산타 할아버지!
6: 호호호호호! 걱정한 모양이구나. 하나야, 우리 사이좋게 주고받으며 노래해볼까? 네가 먼저 부르면 나랑 루돌프가 받아서 부르마.
5: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7: 아, 난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내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0: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1: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시골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박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홍날 개잡고.

살자 웃고 벗고 내 모른다 다섯 주자 바다 무지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여주자고 지금 걸며 천국 간 주자 언니 철로

대표님과 춘향이가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없고 눈이 난디.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얘야, 내가 널 나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요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의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 이별을 고하는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너 만날 테니 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자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도련님은 말을 타고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디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0: 월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생명의 고향 바다. 영양분 가득한 바닷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바다의 짜릿한 액체는 식물과 동물의 피로 변해 모든 생명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넘어 식물의 피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여정. 바다에서 함께합니다.

0: 비 내리는 가을 안국동 한우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식물학자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1: 고정관념 없이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들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하고 지식이 쌓이면 그런 지식이 관찰을 뛰어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잎은 초록색이다, 잎맥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찰하는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윤선도의 정원과 식물, 그리고 보길 초등학교의 어린이들까지 하나같이 참 각별한 만남이었는데요. 저는 바다에서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0: 새벽이 밝은 보길도 예송리 선착장. 어부의 아침은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식물학자도 바닷속 식물을 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1: 아침 6시인데요. 보길도의 아침은 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분들은 주로 다시마와 전복을 양식한다고 하시는데요. 선장님을 따라서 바닷속 생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때마침 다시마 양식장으로 막 떠나는 배가 있어 어엿하는데요. 예송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다 가운데서 더 큰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보길도 주민들의 텃밭이라 할 다시마 양식장을 향하는 배. 식물학자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는데요. 보길도에서 전복을 키우는 김대숙 선장님은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어부죠. 생명의 바다.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기고 난 뒤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와 바다가 생성됐다고 하죠. 지구 최초의 생명체도 바다에서 탄생했는데요. 이제 다시마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1: 여기가 다 다시마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꼭 바다 위에 큰 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선장님이 크레인으로 바닷속에서 기른 다시마를 끌어올리는데요. 후자를 줄에 감아서 키운 양식 다시마죠. 다시마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줄줄이 올라오는 다시마가 무슨 외계 생명체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좀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1: 와, 신기해. 와, 너무 예쁘다. 와.
0: 가까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1: 바다에서 막 건진 다시마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마는 갈조류인데요. 우리가 뭐 김이나 파래나 우리에게 친근한 여러 가지 해조류가 있죠. 근데 김은 홍조류고 파래는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식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과 가장 가까운 식물은 파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홍조류인 김, 다시마인 갈조류는 사실 계통관계가 좀 많이 멉니다. 5m 넘게 자란다는 다시마를 생각해보면 그에 비해서 뿌리가 아주 작다고 느껴질 건데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아래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물속에 사는 이런 해조류들은 뿌리가 아주 작은 편인데요. 사실 온몸으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냥 이렇게 지탱을 하는 역할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육지에 사는 식물들의 경우는 공기 중으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태초에 이런 초기 물속 식물들이 뿌리가 크지 않았구나,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식물학자는 다시마를 보며 바닷속에서 출발한 태초의 식물을 떠올렸는데요.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가 다시마에 투영되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 배를 탔더니 배가 출출합니다.
1: 저 먹어봐도 돼요?
2: 네. 잘라서.
1: 이렇게 자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찐득하네요.
2: 예, 이게 진액이 나와요. 전복 먹이 줄 때 좀 안 좋아요. 예, 해가 뜨기 전에 빨리 여름에는 줘야 진액이 안 나오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름에는.
1: 바다에서 막 건져서 우리가 밭에서 금방 딴 채소처럼 엄청 싱싱한데 간이 돼 있는 채소 같습니다. 그냥 조금씩 심으면 더 커진다는 이런 얘기? 바깥에 있는 육지 식물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맛있는데요.
2: 그래요?
1: 네.
2: 많이 드십시오.
1: 엄청 맛있어요.
0: 이 탐스러운 다시마는 보길도 주민의 주 수입원인 양식 전복의 먹이로 쓰이는데요. 오래된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다시마가 아침 햇살을 반짝입니다. 이제 전복에게 밥 주러 가볼까요? 이게 양식 전복이 사는 전복 아파트라고 합니다. 유명한 완도 전복의 상당수가 여기 보길도 앞바다에서 난다고 하죠. 선장님의 양식장인데요. 배를 정박하고 먹이 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 전복은 어디 있는 거지?
0: 선장님이 또 크레인을 작동하는데요.
1: 우와, 전복이다.
2: 이게 전복집이에요. 이것은 작년 11월 달 나의 입시간 전복. 육상에서 1년, 바다에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키워요. 전복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 한 칸에 한 1,500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0: 껍질이 달린 전복은 등뼈가 없는 연체동물이죠. 배가 발의 역할을 하는 복종류인데요. 연체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 놈들 생각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선장님이 전복집에 다시마를 투하합니다. 전복들의 풍성한 아침 식탁이 펼쳐졌는데요. 생명이 탄생한 바다, 그 속에서 자란 다시마, 그 다시마를 먹는 전복, 그리고 전복은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불현듯 진화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누군가 진화는 더 맛있어지는 과정이라고도 했는데요. 선장님이 식물학자를 위해 즉석에서 전복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 왜요?
1: 너무 귀엽게 생겼어. 빨리 도망가.

0: 도망가면 안 되죠. 키운 건데.
1: 네. 아, 이제, 이렇게요? 네. 너무 큰데 잘라주시면 안 돼요?
0: 잘라요?
1: 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미안한데 맛있다.
0: 바다에서 직접 먹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2: 갓 잡은 전복의 맛은 다시마를 농축한 듯 신선하고 짭조름했는데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맛은 뜻밖의 식물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복의 맛과 식물의 맛의 공통점, 그건 생물의 혈액, 바로 피에 있었죠.
3: 바다에서 갓 잡은 전복의 맛은 제가 마트에서 사서 먹었던 전복의 맛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그 전복을 반 잘라서 그 단면에 봤을 때 뭔가 투명하고도 흰 실핏줄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도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란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복의 맛은 아, 이건 피의 맛과 비슷하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복의 피, 우리도 피가 있고 식물도 피가 있을까? 그러면 식물의 피 맛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이미 식물의 피 맛을 알고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근의 맛도 있고, 또 쌉쌀한 이런 채소들의 맛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피는 빨간색이죠. 전복의 피는 투명한 색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식물의 피는 무슨 색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진한 자주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까지도 식물의 피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것은 이 식물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계열에 있는 식물들은 안토시아닌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처럼 주황색 같은 경우는 카로틴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노란색은 크산토필, 그리고 초록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엽록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물의 피해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식물의 피해색은 아마도 초록색이겠죠.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2: 형형색색 다양한 식물의 피색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녹색인데요. 이 녹색의 근원은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는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지만 엽록소가 들어있는 엽록체는 커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그럼 엽록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2: 엽록체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데요. 엽록체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게 되는 거죠.
3: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개장풀의 줄기를 잘랐습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이 커다란 덩어리들은 식물 세포인데요. 그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또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2: 현미경으로 본 엽록체의 모습 너무 신기한데요. 그런데 식물의 초록피와 사람의 붉은 피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즉석에서 손가락을 따고 혈액 표본을 만들어 관찰해봅니다. 우리 피 속에 어떤 분자가 식물 속 엽록소 분자와 닮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같다면 식물과 우린 어떤 관계일까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뭔가 동글동글한 게 보입니다.
3: 우리 피는 빨간색인데요. 근데 우리 피 속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적혈구입니다. 우리 피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적혈구가 우리의 붉은 피를 나타내는 원

0: 원인인데요. 적혈구 세포 안에는 2억 개가 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각각 동그라미들이 적혈구입니다. 현미경으로는 빛이 강해서 그렇게 빨갛게 보이지 않지만 이 적혈구 하나하나 안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봤던 엽록소는 초록색이었는데요. 우리의 이폐 속에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과 엽록소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엉뚱한 얘기일까 할수 있는데요. 이두 개의 분자는 포르피린 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식물의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와 우리 피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포르피린환이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엽록소엔 마그네슘이 있어 초록색으로 보이고 헤모글로빈엔 철이 있어 빨간색으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0: 식물과 동물은 정말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슷한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분자를 만드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들이 왜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놀라운 이론이지만 사실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공통 조상을 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약자인데요.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전 등장한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을 말합니다.
0: 이 루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무생물만 가득했겠죠. 뭐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만 가득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생물은 아마 박테리아 종류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물이 루카입니다. 근데 이 루카 하나의 공통조상이었다. 여러 개의 공통조상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이 생물이 모두 다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형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유전 물질인 DNA, RNA인데요. 모든 생물이 DNA, RNA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0: 사실 물론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나는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루카라고 하는 공통 조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물, 곰팡이, 식물 모두 다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1: 주로 녹색 피를 가진 식물. 그런데 사람처럼 붉은 헤모글로빈을 지닌 식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0: 그런데 식물에서도 헤모글로빈이 발견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비트에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옛날에 저는 비트를 자르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 액체를 보면서 정말 사람의 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헤모글로빈이 있다니까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피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면서 우리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독일도에서 만난 다시마, 전복,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 그리고 더 깊이 가면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사실 그 공통 조상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들의 진화를 바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압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1: 식물학자의 바닷길 답사가 계속되는데요. 한반도의 풍요로운 자연은 남쪽에서 바다로, 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산책했다는 보길도의 바위 벼랑길이 장관인데요. 해식 동굴 옆으로 멀리 다른 섬도 보이죠?
2: 저 멀리 아주 흐린 섬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추자도라고 합니다. 추자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0: 넓게 생명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1: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바다는 생명의 고향인데요. 양식장 옆에 둥둥 떠있는 모자반을 보며 식물학자는 광합성을 하던 바닷속 원시 생명체, 남세균을 떠올립니다. 약 37억 년 전 출현한 남세균은

0: 물속에 살던 식물 조상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아주 작았을 겁니다. 녹조 식물, 이끼, 고사리 순으로 점점 커졌죠.
1: 저렇게 섬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위 위에 있는 이끼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초록색 양탄자가 덮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점점 육지로 나와서 처음엔 아주 작았다가 아주 커져서 저렇게 덮고 있지만 최초에 아주 작았던 모습을 계속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0: 식물학자는 다시 처음에 탔던 작은 배로 갈아탑니다. 보길도 앞에 작은 섬, 예작도로 가라는 거죠. 예작도는 10여 가구가 사는 아주 작고 예쁜 섬인데요. 보길도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거세면 파도가 세, 배가 뜰 수 없다고 합니다. 늦여름 날씨가 변덕스러워 선장님이 서둘러 배를 모는데요. 저 앞에 예작도 선착장이 보입니다.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왔죠. 예작도엔 정기 배편이 없어 개인적으로 배를 빌려야만 올 수 있는데요.
1: 감사해요. 네.
0: 선장님의 도움으로 예작도에 도착한 식물학자. 그런데 무슨 볼일이 있어 평소 오기 힘든 이 섬을 굳이 방문한 걸까요? 예작도는 1830년경 김해 김씨가 처음 들어와 사람이 살게 됐다는데요. 그 뒤로 여러 성씨가 들어와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됐죠. 선착장 바로 뒤 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작은 언덕의 숲속에 식물학자가 찾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예작도의 역사와 함께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2: 인사하고라네.
1: 보길도에 안 오시고 여기 오셨던 건 여기 태어나셔서 그러신
2: 네,
1: 거예요?
2: 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내려온 지 한 12년 정도요. 이제 길이 좀 좁죠.
1: 여기서 많이 높이 있나요?
2: 네?
1: 많이 높이 올라가서 있나요?
2: 아니요, 바로 위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여기서 한 50m 정도?
0: 인적이 드문 숲은 작지만 밀림처럼 풀이 무성한데요.
1: 이거예요?
2: 네.
0: 죽어서 기둥만 남은 회색빛 고모. 한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예작도 감탕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탕나무였는데요. 주민들이 바다와 섬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나무는 10여 년 전 태풍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고 하죠.
2: 10년 정도까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1: 올라가서 좀 더 네, 볼까요?
2: 그 길이 얇으므로.
1: 조심하세요. 이게 감탕나무인 거죠?
2: 네네.
1: 여기가 지금 하늘이 뚫려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다 덮었을 것 같은데요.
2: 이쪽이 아니 우산 모양으로 안 보이죠. 그늘에 시원했죠. 이게 저희 마을에 당제를 모신 것이에요. 저 위에는 또 소나무가 할아버지 당이라고 약간 둘레가 한 5m.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300년 됐는데 이제 작은 할머니 당이라고.
1: 할머니 나무.
2: 네. 네.
1: 그러면은 왜 감탕나무가 할머니고 저기 곰소리 할아버지예요?
2: 아무래도 이제 위에다 보니 소나무는 또 수령이 오래됐고요.
1: 아, 더 오래됐고.
2: 네. 그런데 거기도 또 소나무 재생 그 병이 와가지고 그것도 고사하고 이것도 같이 또 고사한 거죠.
0: 나무는 죽어서도 쉽게 부패하지 않고 위험 있게 형체를 지키는데요. 주민들이 부부로 모시던 나무가

0: 크게 죽어 숲은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머니 감탕나무를 뒤로 하고 할아버지 곰소를 찾아가 봅니다.
1: 와, 나무 다 고사되어져서 썩어가지고 그래요.
2: 엄청난데요.
0: 감탕나무와 부부로 짝을 이루던 곰솔, 이젠 고사한 해송입니다.
2: 아, 예전에 진짜 컸겠어요.
1: 엄청 엄청 둘레가 한 5m 정도. 세 사람이 안으라 안으로 묻은 동네거든요.
2: 여기가 그럼 많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1: 네, 나무들이 껍질들만 속에서 내려간다.
0: 나무는 죽었지만 주변엔 아직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낸 흔적이 보이는데요.
2: 대부분 동물들이 식물들을 뜯어먹는데 식물을 위해서 동물을 바쳤다는 게 좀 새롭게 느꼈어요.
1: 고사 지내면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하다라고. 네.
0: 오래 사는 나무는 죽음조차 천천히 맞는 것 같죠. 이 거대한 나무가 흙으로 분해되려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할까요?
2: 이제 가까이?
0: 예작도에서 만난 신성한 나무들. 식물학자는 나무들의 조상이라 할 중요한 식물도 하나 만납니다.
2: 고사리다.
1: 네.
2: 아, 이거 끊어서 드세요?
1: 네.
2: 아, 고사리를 우리가 흔히 양치 식물 종류들을 전부 다 고사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고사리라고 하는 딱 한 종이 있는 거죠.
1: 이거
2: 봄에 이렇게 지금 고사리 손 있는데 지금은 안 먹죠.
1: 네, 지금은 안 먹고요.
2: 네, 아주 조그맣을 때 그걸 먹는 거고.
1: 네.
2: 사실 우리가 태초의 생물들이 물속에 있다가 점점 나와서 이끼류, 선태 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식물들부터 해서 올라와서 양치 식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광합성 생물은 바다에서 출발해 육지로 올라왔죠. 잘 적응한 초기 육상 식물은 이끼류였을 텐데요. 이어서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이 출현하고 소나무 같은 겉씨 식물, 꽃이 피는 속씨 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2: 아, 고사리는 우리가 주변에 보는 꽃 피는 식물들하고 다르게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을 하지만 얘가 바로 최초의 나무였던 식물입니다. 얘가 점점 발달하여서 아주 낮게 양탄자처럼 깔리는 그런 선태 식물만 있던 곳에서 아주 키 큰 최초의 식물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고사리 종류였죠.
0: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가 최초의 나무였다고 하네요. 땅을 기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 식물, 거대한 나무의 출발이 우리가 잘 먹는 고사리였던 겁니다. 고사리로 뒤덮인 땅이 작은 정글 같은데요. 공룡도 나오기 전 아주 오랜 옛날, 최초의 나무가 육지에 자라기 시작한 풍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식물학자는 완도 수목원에서 봤던 식물 화석들을 떠올리는데요. 남도 식물의 보고 완도 수목원에는 산림 박물관이 있는데요. 각종 식물 화석이 전시돼 있다고 해서 식물학자가 찾아가 봤었죠. 박물관의 화석 중에 단연 식물학자의 눈길을 끈 건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이었는데요. 넓적한 판에 박혀 있는 고대의 양치 식물 쿡소니아의 화석 모형입니다. 고사리와 비슷한 쿡소니아는 약 4억 2천만 년 전 출현한 원시 육상 식물입니다.
2: 이 쿡소니아 화석에 있는데요. 최초의 식물이 원래 물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점점 육지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주 낮게 깔려있던 그런 이끼 같은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쿡소니아가 정말 거대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이 최초로 관다발을 만들었고 관다발이라고 한다면 줄기 속에 이렇게 물과 양분을 이동

0: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획기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선택식물도 그렇지만 초기 식물들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쿡소니아도 관다발은 있지만 뿌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기 화석에도 보이지만 끝에 포자가 동그랗게 달려 있는 것은 보이네요.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되게 매력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1: 화석들은 식물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녹조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육상 식물이 됩니다. 이끼류가 등장하고 이어서 쿡소니아 같은 양치 식물이 나타난 거죠.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 식물에서 나무 같은 거대한 식물이 출현하게 된 건데요.
0: 여기 양치 식물 표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까 본 쿡소니아처럼 가까운 식물들이에요. 초기 식물들인 거죠. 여기 이렇게 잎들이 생생히 남아 있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런 거시 식물들이 있는데 솔방울도 있고 뭐 나구송도 있고 이런 거시 식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나무, 잣나무 이런 종류들이 속해 있죠.
1: 거시 식물은 솔방울로 번식하는 식물인데요.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속시 식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끼에서 양치 식물, 그리고 거시 식물, 또 속시 식물에 이르는 수억 년의 여정에서 수많은 나무와 풀과 꽃이 탄생한 겁니다. 완도 수목원에서 본 화석의 모습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식물의 드라마틱한 모험이 담겨 있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작도를 떠나기 전 바닷속에 있는 식물의 모습도 만나게 되죠. 육지에 오르기 전 물속에 살던 식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요.
0: 배를 대려고 잠깐 왔는데 저기 까만 게막 달려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다시마네요. 이게 자연적으로도 포자가 떠다니다가 붙어가지고 자란다고 선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위로 자라는 육지 식물들과 비교해서 밑으로 달려 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1: 태초에 물속에서 살던 식물은 온몸으로 바다의 풍성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건조한 육지는 식물이 살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물속과 달리 뿌리를 통해서만 흙 속의 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식물이 굳이 육지에 상륙한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작도 건너 보길도 예송리의 상록수림은 그런 식물의 모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송리 몽돌 해변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숲입니다. 약 300년 전 마을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한 거죠. 섬에는 남도를 대표하는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영양가 풍부한 바다를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올라온 식물의 모험을 살펴볼까요? 몽돌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안가 바로 옆. 나무들이 선조들의 고향 바로 옆에 숲을 이뤘네요. 식물학자는 남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나무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0: 이 숲을 이루는 주된 나무 중에 하나가 동백나무인데요. 지금은 아주 초록색으로 이렇게 사과 같은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꼭 초록색 사과 같기도 하고 간혹 빨갛게 익으면 빨간 사과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게 나중에 세 개로 이렇게 딱 쪼개져서 씨앗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씨앗에 기름을 짜서 옛날 여인들이 머리기름으로 썼던 거죠. 이게 완전히 벌어지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서 씨앗이 다 날아가게 되죠. 동백나무는 카멜리아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것은 속 이름이고 카멜리아 안에 여러 종이 속합니다. 우리가 이 동백나무가 속한 그룹의 친근한 또 다른 나무가 차나무인데요. 차나무 꽃과 열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아주 축소해 놓은 흰 동백꽃과 닮았습니다. 또 다른 상록 화렵수를 만나보러 갈까요?
1: 바람에 속삭이는 나뭇잎 사이로 파도 소리가 밀려옵니다. 선조들의 고향 바다에 비해 건조하고 척박한 육지의 환경. 대신 식물들은 땅 위에서 본격적으로 햇빛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닷속보다 훨씬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 거죠.
0: 까마귀 쪽나무네요. 이 숲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무입니다. 저랑은 아주 인연이 깊은 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이고요. 이 식물도 아주 반짝거리는 도톰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인연이 깊은 이유는 이 나무를 그리는데 아주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수꽃과 암꽃이 따로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 나무를 찾아도 다른 나무까지 그리려면 다시 다른 나무를 찾아야 돼가지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닷가에 주로 많이 자라는데요. 중부지역에서는 바닷가에 소나무류가 많은 거에 비하면 남부지방에서는 이 까마귀 쪽나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나무를 인공적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나중에 열매가 초록색으로 아몬드 정도 크기로 열렸다가 나중에 까맣게 익게 되는데 그 열매를 동네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그 안에 씨앗을 새총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이 나무의 뒷면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갈색 털이 빽빽하게 있는데 이것을 만져보면 눈을 감고 만지면 정말 보들보들한데요. 그게 꼭 소의 귀를 만지는 것 같다고 해서 소귀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귀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나무입니다.
1: 풍부한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게 된 육상식물은 산소를 만들며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데요. 지구를 생명의 땅으로 만들게 되죠. 늦여름의 햇살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며 타오르는 정오의 숲.
0: 숲을 둘러보니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식나무, 생달나무, 까마귀 쪽나무와 동백나무는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좁은잎 천성가나무라던가 보리장나무, 여러 가시나무 종류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감탕나무들도 보이네요.
1: 감탕나무라면 오전에 예작도에서 죽은 고목으로 만난 건데요. 여기 예송리 해변에서 살아있는 걸 만날 수 있을까요?
0: 여기 거대한 감탕나무가 있네요. 예작도에서는 감탕나무가 죽어서 구루터기가 남고 그 옆에 작은 맹아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주 잘 자라서 큰 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탕나무는 감탕나무과의 아일렉스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호랑가시나무, 잎이 뾰족뾰족한 그 나무도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가 잡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완도호랑가시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곰솔도 보이는데요. 이 곰솔도 이작도에서는 완전히 죽어서 기둥만 남아 있었는데 여기 나란히 같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1: 물 밖으로 나온 식물은 이전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크기로 진화하는데요. 꽃꽃이 서 있는 이 지구의 살아있는 녹색 발전소가 경이롭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식물 진화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예작도와 보길도에서 만났습니다.
0: 감탕나무와 곰솔은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이 제자, 카를페터 툰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탕나무의 학명을 툰베리가 지었고요. 그리고 곰솔의 학명은 파이너스 툰베리입니다.

0: 툰베리를 기념하는 이름인 거죠.
1: 툰베리는 18세기 말 극동의 식물을 연구한 학자죠.
0: 이렇게 한 섬에는 살아있고 한 섬에는 죽어있는 감탕나무와 곰솔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나무를 찾으러 목일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여정은 점점 식물에서 인간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1: 식물학자의 예송리 나무 답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인간의 삶을 가꾸는 데 사용된 나무의 피를 만나볼까요? 예송리 마을 뒤편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 농장. 입구에 농장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는 나무들이 도열해 있는데요. 나무의 이름은 황칠나무. 이곳은 황칠문화연구원입니다. 황칠나무에서는 황금빛 수액이 나온다고 하죠. 때마침 황칠을 채취하는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2: 예, 지금 황칠을 채취하고 있어요.
0: 아, 이거 황칠나무 예. 채취하는 건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예, 이게 이제 7월 말경에 나무에 흠집을 내가지고 놔두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 본능으로 여기 액을 분비를 해요.
0: 네.
2: 이제 액을 분비하면은 1년 한 3회 정도 채취하는데 상체를 내가지고 3일 후부터 채취를 해요.
0: 아.
2: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채취하는데
0: 네.
2: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양이, 분비 양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정성스럽게 조금씩 한땀한땀 해야 돼요.
0: 이만큼 채취하려면은 꽤 많이 걸리겠는데요?
2: 그럼요. 나무 한 그루에 한 3g에서 한 5g?
0: 온나무에서 옷을 많이 채취를 하잖아요.
2: 예.
0: 이 황칠나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예, 온나무하고 황칠나무하고는 달라요.
0: 네.
2: 나무 수종도 다르고.
0: 네,
2: 이건
0: 맞아요.
2: 옷이 안 오는 나무예요.
0: 안 오는
2: 독이 없어요.
0: 온나무는
2: 반응이 이제 독이 있는데. 황칠나무는 황칠에 독이 없어요.
0: 두릅나무과여서.
2: 네, 두릅나무과여서 네. 이제 순하죠. 그런데
1: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쓰인 아주 오래된 전통 도료인데요. 신라 수도 경주에 대귀족들의 저택을 황금색으로 칠했던 게 바로 보길도 등 완도 일대에서 생산된 황칠이라고 추정됩니다.
0: 이렇게 상처를 냈다가
2: 네.
0: 금방 또 잘 아무나요?
2: 보면은 이제 상처난 나무에 이렇게
0: 네.
2: 아무러져 있죠?
0: 네.
2: 예, 오래 하면 한 2년 정도 놔둬요. 그러면
0: 네.
2: 잘 표피가
0: 네.
2: 아무러져요.
0: 이제
2: 이
1: 황칠 수액도 식물의 피일 텐데요. 인간의 피처럼 응고되는 과정을 거쳐 나무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0: 이게 안쪽은 하얘네요.
2: 예, 원래 이제 남쪽에는 이제 나무 원목이고 밖은 껍질이에요. 이제 껍질과 나무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하얀 액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이 하얀 액이 산화되면서 갈변 색깔이 변해요. 이제 이걸 정제시켜가지고 도료로도 만들고 또 추출해가지고 요즘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죠.
0: 근데 한편으로는 상처를 내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진 않으세요?
2: 그러죠.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처를 해갖고 최대 이익을 남겨줘야 되니까.
0: 그럼 저쪽에도 다 황칠나무인데 어린 나무들은 상처가 없네요, 확실하게.
2: 예,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심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심고 채취하고
1: 다 채취한 황칠을 보니 작품에 어떻게 칠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원장님의 작업장에 가봤습니다.
0: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군요.
2: 예. 방금 그 황칠을 채취해가지고 도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칠했습니다.
0: 혹시 이게 황칠 묻은 자리예요?
2: 예, 예. 황칠
0: 색깔이
2: 사도하면서.
0: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2: 예. 예, 이거는 바로 스님들이 식사하는 밥그릇이죠.
0: 귀엽네요.
2: 예, 관세음보살. 이 나무가 농나무예요.
0: 농나무.
2: 예, 옛날에 이제 귀신 쫓아내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0: 아, 그래요?
2: 예.
1: 완도 수목원에서 만났던 향기로운

0: 농나무 기억하시나요?
1: 이거는 너무 다른
2: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1: 네.
2: 그거 황치를 칠했더니 네. 빛이 이렇게 좋아요.
1: 아, 색이 진짜 좋아요. 네. 그 황금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주 레몬 색깔 같은 그런 색이 아니라 좀 따뜻한 황금색인
2: 그렇죠.
1: 것 같아요.
2: 이 황금색이 빛에 따라서 농도가 어둡고 밝고 빛나고 안 빛나고 그래요. 그 한문으로 보면은 빛광, 빛나는 빛이 있고 빛날 휘, 받아들이면서 이제 발산하는 네. 빛이 있죠. 그 네. 차이로 보면 돼요.
1: 그럼 이건 휘인가요?
2: 휘 쪽으로 봐야죠. 감춰진 빛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황칠나무의 은은한 핏빛은 전복의 빛처럼 투명한데요. 보살상의 재질인 농나무 고유의 진한 색을 짙은 농도로 드러내기도 하죠. 반면에 느티나무로 만든 바루는 느티나무 특유의 밝은 색이 황칠의 농도를 더 환하게 만듭니다. 황칠문화연구원의 농장과 작업장에서 다시 떠올리게 된 식물의 피. 식물학자는 인공적으로 재배한 황칠나무가 아닌 자연 상태의 오래된 황칠나무가 보고 싶어졌는데요. 보길도 정자리에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천연기념물 황칠나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나무는 정자리 해변, 아담한 마을의 뒷동산에 있었는데요. 한낮에도 어두운 터널 같은 숲을 지나야 만날 수 있죠. 해가 서서히 져가며 숲의 빛깔은 아침과 달라졌는데요. 진한 녹색은 검푸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200여 미터를 걸어갔습니다.
1: 와, 잘 보호해놨네.
0: 숲의 한쪽이 어두운 무대 한가운데 조명을 비춘 것처럼 환한데요. 무대의 주인공은 나무입니다. 크고 굵은 기둥에서 수갈래로 뻗어나간 가지들, 셀 수 없이 무성한 잎사귀들, 야생에서 수백 년간 자랐을 나무의 녹색 피의 향연이 압도적이죠. 지는 여름의 막바지, 나무는 자신의 녹색 피에 저무는 태양의 햇빛을 왕성히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1: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황칠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15m나 된다고 하는데요.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두릅나무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릅나무가 속합니다. 두릅나무 외에도 독활이나 음나무, 오갈피 이런 나무들이 속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다 약재로 쓰거나 우리 몸에 참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칠나무도 우리가 먹고 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황칠나무가 이렇게 꽃이 펴 있는데요. 이 꽃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우산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산살 같은 모양은 독활이나 오갈피, 두릅나무 꽃들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삼도 두릅나무과에 속하는데요. 인삼 열매도 비슷하게 우산살 모양으로 펼쳐서 달립니다. 그런데 인삼 열매는 붉은 데 반해서 이 황칠나무는 검정색 열매가 열리죠.
0: 두릅나무과, 농나무과, 참나무과. 태초의 식물에서 분화된 나무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는데요. 비슷한 종끼리 가문을 이루기도 하며 무수한 개별종으로 나눠졌죠. 식물 등 생명의 분화는 생명체 간 서로 도우면서도 투쟁하며 이루어진 건데요. 식물학자는 식물의 분화를 보며 인간의 갈등을 떠올립니다. 보길도에 그런 갈등의 흔적도 있어 찾아가 보죠. 보길도의 동쪽 끝, 중통리의 선백도 마을. 바다 바로 옆에 난 바위 산책길이 멋지지만 바람이 정말 거셌는데요. 곧 거대한 절벽이 눈앞에 성벽처럼 펼쳐집니다. 300년 전 이곳에 잠시 들른 한 조선시대 정치가도 기암괴석에 감탄했을 테죠.

0: 윤선도의 정적 송시열이 남긴 시문이라고 합니다. 보길도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1: 83 늙은 몸이 멀고 찬 바다 한가운데에 있구나. 송시열은 조선 후기 효종과 숙종 때 전국을 좌지우지하던 정치가이자 학자인데요.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가던 중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잠시 들렀다고 하죠. 그때 이 바위면에 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자신을 쫓아낸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한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송시열은 보길도에 은거했던 윤선도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윤선도는 남인, 송시열은 서인으로 당파가 달랐는데요. 남인과 서인은 서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죠. 식물이나 동물의 수많은 개별 종들은 자연계 안에서 계통을 이루며 협력과 투쟁의 장을 펼치는데요. 동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의 협력과 투쟁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다양한 산물을 낳기도 했습니다. 의식주 등 실생활 영역과 과학기술 또는 법과 제도, 그리고 학문과 예술, 종교 같은 정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물과 생각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쟁하며 변화하고 살아남거나 도태되는데요. 이것도 진화의 한 단면일까요?
0: 윤선도의 공간인 보길도에서 송시열의 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섬에도 여러 식물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요. 물론 평화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종간의 경쟁, 또 각각의 개체들 간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세계도 다르지 않겠죠. 물론 서로 위타심이나 협동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 투쟁이 있습니다.
1: 이제 보길도를 떠날 시간인데요. 송시열 글쓴 바위에서 내려와 해남 가는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통리의 한 작은 마을 입구에 근사한 나무들이 도열해 있네요. 곧 저녁이라 마지막 배편에 맞춰가려면 시간이 빠듯하지만 나무가 너무 멋져 식물학자는 잠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
0: 길을 가다가 지금 큰 후박나무가 있어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정말 거대한 후박나무 네 그루가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후박나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나무인데요. 왜냐하면 이 상록성 농나무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렇게 초록색인 열매 자루가 점점 빨갛게 변하면서 까맣게 있는 열매와 대비로 이뤄서 정말 예쁘게 열매가 있기 때문인데요. 농나무과에 속하는 아보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보카도 열매도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남색이 되면 우리가 먹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익으면 아주 짙은 남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을 보면 아주 축소해 놓은 아보카도 씨앗과 비슷하죠. 실제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녹색 잎사귀와 까맣게 익은 열매를 연결하는 빨간 열매 자루. 꼭 사람의 혈관 같죠? 붉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후박나무의 열매 달린 자루가 사람의 신체 조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랜 세월 바닷바람을 막아준 마을의 후박나무와도 작별합니다. 식물학자는 간신히 막배를 잡아타고 다시 바다 건너 해남으로 향합니다. 멀리 땅끝이 보이는데요. 바다에서 탄생한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여정을 따라간 답사.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경이로운 생명의 물을 보며 식물의 진화, 이를 바탕으로 한 동물의 진화, 그리고 인간과 문명의 진화까지 생각해 봅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제거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에 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늘 같은 선택만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배워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 이완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피해나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경고가 담긴 말이기도 한데요. 항구를 벗어나 항해에 나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마십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숨을 멈춥니다. 왼쪽 콧구멍을 넷째 손가락으로 막은 채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십니다. 오른쪽으로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투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3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유연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라라라라라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우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 세계를 함께 만나볼까요?
1: 창작 국악의 역사, 무대 위에서 살아나다. 현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연 이건용 작곡가의 발자취.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